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겐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겹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유

0: 치고 계시 차와 개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속에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고 강배 남기 쿠유라 니달 기군치네 롱 쿠르도 치바 지비에 직체당 죽구라 장자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장자 균형 치바 존내 쿠공수 고용의기 럭주 직체당 죽구 직조 치바 미게게 최대라 토낭 치바 허치게 밤 로게고 장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젬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르마 치고 탁바르투 겐군 츠정군앙 규림 용게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게고 장외 국송라 쇼게고 장세니가르 편라 디탕 용토
1: 点过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 gaba, kijin kyang chinu ta, woki gong ding, jagja ta, de gib chinu so, so dar ta, besu rogyu ki, kewara, mwebu gergyu, dengo chego. Ji, jingye nga kangwe nangwe so, logui gangor joba ta, lo so gyu, dengo chego. Nga, mesun jigse durji ta, jenju, jesung, rangzam nga shibu ta, mesun jigse ta yose, chunzam jobu so shigyu. Dengo chego, chu, jingye nga mene shangtui shigyu dengo chego. Dun, lenir shirin, me pyeju shibu ta, tsara gyabu so, megyungi nyengi rinxin denbe, lega shigyu dengo chego.

0: 샘샤라 쇼고딜리 지게 프랑라게 나키란 남다르 교수기
1: 용아
0: 디 토반세 메리 지게 프랑라가 리갈 토반만 보이자 니바도 난 구송기
1: 나저다 야지 아
2: 녜타더 담시 오다 데비 샤시르 테르스니 차브샤 캬요 조주지라
1: 센스
3: 주정,
1: 나
2: 소우

0: 喂。
1: 好了，我上个月来做鱼，你没在那怕饥饿啥？难啥的事？啊，是别人自己请来，看来你见到也少的。看来你累累就去安个注意。哎，现在好了的，陆陆续续用了。休息，咱们让是的。
2: 엄지라게
3: 하고문주 수고네 줄다 규리사. 지저 나 송금민도가.
2: 좀 엄마 쉬시.
3: 쟤는 선생님 아님도 로바 죽을 봐.
2: 응. 매단 사보다가 녀석이.
3: 응응.
2: 죽인다.

0: 알고 아가 갑두게 티콘 대부두게
1: 오제 장게 나니 그 이제 녀야 칼이나
0: 장 가비 자이 녀삼바 장타리 용글 삼제 녀키유
1: 제나디 가로게 권약 녀괴로 장드 가바유

0: go to jam sam ne che nie ta che kyun le mo su kye se men ga lu chu di nga mo ne su ko xia zhi ji mo ne se mi le de su ne ni pa mo che ren de wa
1: di so so so go yo xin ge xin le jo de yo ne yo be
0: zhi ji nga yong ma xia a
1: ta ri ne ni na lo yong
2: 同我聊一杯
3: 하체수
2: 드린 옥호라 기가지 암라게 콩라 기가 뜻뜻이 있는게 먼저 색색하라 너님도 열었은게
3: 지그지 내가 잡다 용고 그때도
2: 용아 신 고딩인다 나야 주의
3: 마가 인지 섭섭시라
2: 시스 장 고딩인다
3: 요

0: 나가이다. 잔들이 갈래 가요시.
1: 뜨다 미술 가로라. 또 배치 좀 참기로 하시 동안. 야.
2: 어, 얘면 얘기고.
0: 기어 마시. 잔들이 갈래 가오시. 얘기고.
3: 혹시 친구라. 가로니 뭐 시세스가 되베.
2: 아, 용마시. 얘기고.
0: 계층 마시지.
2: 띵 하죠다.
0: 야, 들레 니 키가.
2: 오늘 전에 나 장기 부츠지. 띵예 원예 주버.
0: 대체 저거 아유.
2: 최고도 굴. 키우 마시. 레저도. 아 키우 마시.
1: 어찌 좀 봐. 제라 창문 장 남한 군예 요르베.
2: 언니 마시.
0: 마시. 계란 좀 박지 탕. 니 쌤이 없이. 더 재나. 더 재나. 하, 계산 없이 했어.

0: 가르쳐줬어.
1: 제스, 다 교수님, 니네 대간 도서 기차.
0: 나 죽어 치였어.
1: 양 같이 했어.
0: 니마, 니마게 소중할 배경이 스키브스키. 안 굳이 질러비나. 제도 없도.
2: 창미 개편나 봐 터제나 쇼이. 아주 쓰니 제요. 바이바이.
3: 미부던도 너도 왜? 됐어.
2: 야주. 도스네 자유자. 다시 가서 유메 다시 가신.
3: 장가래 가요시. 관다 클라스 오마르다. 치르사 주에.
2: 샤게 호사니 마르베. 체스다 뉴사.
1: 아차 쇼쇼. 키니 테도 지디 딘제 쳐봐 두게. 세야 지샤.
2: 베사수. 베사수.
1: 这巧姐 Kunzu Changmei, Aja Shuang Shuang da Ji Gyeo Qing la Garo Ri Sigi
2: Changmei Dinje Sigi
1: Kunzu Changmei, Ni Si Xie Gyeo Purbe
2: Yu Xiong, Tun Da Di Ni Nuo Bzi Sengi Tie Dong Qi Du Ma Re Si Xie Gyeo Bui
1: Yong A

0: 야매는서니 네 대도님도 저러자가 라주고게 시에는 시도 아니었을게
1: 만드랑 미 고주태주가 쓴걸 삼주
0: 어 제 이내 저디 네 랑삼도기 마세 근데 시에네 랑 고주태주는 흉마수와
1: 쟤는 용왕
2: 칼사가 야면 피게 주게 영아 진지 세세 싸다 아저 제라 아니야 주인다 영아 장 가린 몇 구제 니야 장 시야비 뭐 장 레오 먹고 제 갈래 가고 제 요 먹었어 나 장 갈래 가 통도 민도
3: 시야비 너 양자 이해 잘지 오늘 저는 니가 레오제제 갈래 시라 거기 시대 토 라니보 칼라사야다 진주미르시야 삼코자 루보 덮겨라 속양세 지르샤스

0: 夏晴，夏晴，啥历史？
1: 俺历史了。
0: 是的。
1: 啊，用啊。
0: 是。
2: 让俺们这么讲，那么三十里，一年那是多少里？多里去啊？马列帕哥。
1: 哦，是的。
3: 제도
2: 추수 니 송이수 한다 생자수총
3: 디제 그때 제브레
2: 소코상 코베나 구스루지 이목 나스디 내로 접샤 이네 오네 내로 접이 메디 퍼스터 제 쇼르스기 계승 오네 내로 접이노 욕시라 요리 소코상 메가 주문 좋다 요 말이 大舅妈，谢谢，你路没接不着。

0: 로고 제목에.
1: 아, 제목아.
0: 뭐해? 재능이 제 기대세로 제목.
1: 어, 제대 롱고에 얼마지?
0: 알레. 어, 재능 육수대.
1: 쇼거 밥줄었다.
0: 영아, 야 쇼거, 쇼거 대도.
1: 예스네 밥줄 나과티지.
0: 개정하세.
1: 야, 야. 잘마수스.
0: 뛰냐라고 배차마세. 어째?
1: 야.
0: 저. 저도에.
1: 정민도.
0: 라게 땡기. 니에체도 문자 나줘에.
1: 어, 근데 시에네 레로시버. 깜짝 놀라야디 근데스 마시베.
0: 니네 라게 땡기 제다디 떼나. 레로라. 샘제 체베 소라치 민도과.
1: 아. 가르스고레 거주마지 마시.
0: 그다 미소영아니 가로레 삼야 김세 가리메 시구이베
1: 가리나
0: 니야 다시 자도네 치사합 시장이
1: 치 가시
0: 세비 소나
1: 가리 세비 소나
0: 어 미니가 발라 얌세기 소나들 수 곳이 어 소나디 제 교기 종교능 시 시야시야 요막 시 저디 소야난기 니주 충전에 하고 곳이 어 가지 偏最密的那种事 他도 偏最心密的那种事 他도 낭미토기 치당 춘주든전那种事 간다가랑이발라 세비게 손나 되어시
1: 상케야 나 고고당구 유배
0: 니랄 고고당 유매 상케 세비싱그룹
1: 对的，啊，祖国马帅长，都讲卡拉索多马些，我让你吃啥都会。嗯。啊，对的，枪是给不的，要是打不着，我那枪是给不着呢，小声给我妈爷。

0: 가르쳐줬어.
1: 제니, 네 당고 생각 삼담이, 네 삼바. 나라 니 카체도.
0: 가르쳐유.
1: 너니 카체도 쓰유. 타샤라, 갈래시라 요지. 마딘데 신도민도. 장경아 경우 요시. 네 삼모 다음에 가로 뒤뒤 염삼이. 나 김상기 저와 육지 섭디 전화 수요일 삼매죠. 뒤 다다지. 제마 돈동은이 갈래 카르 카르 주지. 카체야 뒤 넘지 삼지. 체리는 니는 망신도 해.
0: 장게 뒤에 체비 너 장시 사람도 해.
1: 自动天了你可对你让些操不起鱼让你这次上山面怎么啥导演
0: 让你那卡车比呢中间卡车鱼没洗个鱼呗
1: 你也洗个鱼

0: 아시 갑디디 빵가라 키라니 지가 르네데 남 모팅팅딩라 지바 하자뇽 갑디디 범디 장라고네지 지딘디 하람 키니로 와오는 신시 디제지라 장게 나람토 르양게 자지 항랑토퇴
1: 쇼방기 세미로 연료야 가리나
0: 고민도게 니에 담비 니에 다가 스나오 조야 담비
1: 티네
0: 티네 좀 좀 그때 전에 돈도 지면서게 티린 좀 다가 죽지스
1: 야
0: 전에 라슈다 근데 제대로
1: 띵예 삼보다 치고 되음도
0: 랑근데체도 직쉐다
1: 랑탄데 카르삼비네 나이 탁승기
0: 나에 마케게 승문도
2: 랑삼다 망잡지
1: 용아 나 삼다 망잡지
0: 就是兄弟什么都多你自己用啊张我是女郎拜拜你给我是女郎嗯要求
3: 투시디 노튼 지슈 투미 세스난다
1: 어

0: 장게 다샤 쇼방 기준 해 줘 집에 주소도 게 직다로시다.
1: 캐나다 샘샤라 니 보테니베. 제니에 캐나다로 쇼. 지금 상라. 나 전다시 캐란티나 되게 유나메나.
0: 더다 가지.
1: 캐나다 샘샤라. 지동 섬시다리. 로보도 꼴도 안 해야 가리나. 계란게 조나 쌉시 세는 게 있기 말아.

0: 유르시 총재타 총세 타지 당위 남바사방 원신 요라 미리카게 망서와라 핀진 롤리타 종 비리소체 비응응수야 강리 응구여 다리에 잼된 토견 표중 버리 잠취에 숨지 니슈 잼된 시여바 대다 진리 예배치 소지 님파라 지망래 리미토 거의 주임시 호난 신진 리젤 헨송 예주시 쉔바 니원화이 리제 표결 비리 최고 디리규 타도르 토르비 리제 퉁궁 직디 토비 안주 미리카 와라키에 자조 서부 친约 리친 안주 리니 표결 타 리제 비리 최수 최로 동규티에 군디가 팀이 제시 송버시
1: 接着你是你让中给这些前辈他是从前轮住座葡萄球最低对于秋空所年初六百坛他听给年初六百结果提囊全三天云吃初三六学者每套了电梯年初六百局就能经为拉索用给他三天去金康电价松解三天土主局偏前不妥学者平均葡萄球皮落东千月建筑公司列团吧赵建国喜 在这趟团别国内，牛初六天，葡萄球最大，那是给去短距离去控金康拉斯永久，团结三不加血接送不着。结果比如图，青路车站结果一样，团结都别学不着。列团别，芒草所车站楼梯站不停，中华密码集团结合给金康考虑有签名去，地位难团组织签学不着。芒草等这次电梯，列团别随这句，金康了松桥车局，青路电批了，永安卡三群会。
2: 列青年认为，球场的松江抗战车军营系送不着。团主组能力谈在当局给列团部一线给，俺最忙所所金康可有给签收，随之前的在团区金康松江给给签人心，迅速就给团梦托在团金康的松江车军营系送不着。
3: 下面了，新旧路都对卡进，是罗纳。
2: 团员联系这群所送可以去六千给人去六千，他边那这去。 你对凝视表现，零点天，米特人流血，团建家伙谈，给人看南北拖着东脚索，南屯了明年，前团你们就七八马赛，这群送送可以去六千趟，盆中新装六千去，这点六千你们准看出结果从哪？小狗去，半路六岁通空去，他上六岁偏给东脚跪地当月片。 你退，我的社会去，米特了点点，那么些来给我东北这些三千人八千年，三百多块钱米特给，那么些给五百，千元三元，那么些前边，人头钱去这些谈，那么些给给多了点点，给那么些土米特七八趟，扛忙土当地，现在多少了点点，三头跟他们谈，新州来团结去，点价送月片。
4: 你退，老古城开了三只松开，跟你别雇上秋日，接点真多汤，新松团在从对鸟些，切过头，日雇真多汤，起来十节，你们两边的说七八码些，雇上秋日当年，这里谈团别，说别马别对月些，你退，抢到重开秋日几开始起开，黄秋松土不离，阿旺路土转别切过边年。
5: 预提开，说别别端退场了，路途这般么事，说别六十开，车站刚前的，阿旺路开，团队批改东脚，规定当月结。
6: 什么林杰？天地贫穷，生育人家，年终续餐。
7: 林杰呢？天地忙完，生育了天真的，就这真的给 APP 了，是罗呢？
5: 三股钱用。
6: 三股钱。

0: 야 미김비 너군 디부 미부다 너군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봐서기 야 메니 취퇴시 겨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뷔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2: 허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디니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랑도 싸움을 도와대. 얘 티내 직신다. 이내대. 이 나로대 직신다. 대. 별을 지내면 도와대. 얘 신다. 대. 이내야 수업도대 직신다.
3: 뭐 대단 소에 한 거디. 진짜.
4: 아야 자가 기사.
5: 자들에 돌돌 주게.
4: 자가 디스스케와 개여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 파디 배치스단다. 디나기 줍스 쏘네. 영중의 면서리.
6: 前三家的捐情名都拿张大姑也不去吃鱼所以这门用的店家韩立方陪去当的这个人都是些干部就站起婆婆当所以这门户员呢去去地来人自己婆婆当俺的休息当呢所以也不去领给这样我是啥啥都是也做苦啥了你让了陪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啥的日子去了呀你们我了呀妈妈洗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去要的
1: 韩立方的我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玛拉的班的文字也不是那种人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苏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南起给科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
7: 红国啥不的 我呢 现在面这个比喻也要多 比主角也不是多 양고 야 주주디나 옆대고
8: 영고 대당초에 홍고디 화부침을 송자 강반도 찍을 탕 강배에서 다 재미나죠 그게 그건 적어도 와

0: 还是什么人？马姐，马姐，让给去了三对门多，哪个卡拉三对都是多？你让汉桑去我三去。你想汉桑我是，一年的喜剧还是多啊？起码两个面呢，他在哪卡拉桑找么个？
1: 쟤는 그대 저래.
0: 다디, 심해서 암도 같이.
1: 날 때네 칠로 칼라 깨단 거 지금 삼아 줘.
0: 오지, 지망 암에는 탑자나 주처 뭐요?
1: 아니, 비게야라.
0: 저 탑자나 친 저지 이내 채란 라고 찾아 뭐요?
1: 아니, 개수인아.
0: 채란 라고 찾는 저지 이내 놈루 뭐 채소 쳐 뭐요?
1: 알레. 어. 들이 말해 제요 말봐.
0: 아, 지메.
1: 예, 저러시오. 댕기 나야 제 먹어랑 일 교수를 비봐.
0: 얘라 유커 봐시 그래?

0: 뭐고? 과수수 지기?
1: 어. 제나 카사디 어. 클라사도.
0: 야주. 燃油车企图呀。
2: 咱们来两个参谋说的。 刚才我们城门会议，那个人家新年选拜来那见习的，咱们可去了。今晚呢，他到忙死哪着？今天别的。 샘철아, 걔랑 차례 나서 되지. 시스난다. 차례 가려 내가 손나로.
0: 띠야 수레, 지게 왕라게 너 시스탱기.
3: 콩그발라, 민정 초배 지게 진이 쉬무시. 마세, 콩통도 지게 선라게 중무 총무시다.
0: 알레.

0: 조란샤 지겹정라 세기
1: 도스 고린 용주베 나 칼라스 규인
0: 알레 사오망시 도스 됐어
1: 용아 용아 지겹정라
0: 지겹정라 조란샤라 됐어 올
2: 今年完了，今年完了，那就喝辣椒。下前个几月别随中看个年节去，就是的，你就先不吃辣不着。这就剩了，古龙先生下。
3: 남자 차규 취시에 영치 도움은 누구에 停车 탑겨了。让给，谁的前边先算남자的，连接到스탠자，长生了干部店部速度和生度个。让给来拉去青年去，一年年，让个国内的。 급제 맵수지 하고 쓰게.
2: 저기도.
1: 응, 심시도.
2: 응, 클리소시. 너희들 유입도 투수지. 남자 맞지야.
1: 응. 예, 계시게 봐. 지교생라. 나는 노신스. 지만 교체 등기.

0: 롱 십질 아두게?
1: 예, 주시 때문에 전대비.
2: 꽤 개면 도와. 지겹성라 군우샹 가리이나.
0: 예체는 군이 가체자 지겹성라 콘주사지에 간소네 어유시 워리.
2: 흥, 디잡시에스.
3: 도시, 남자 샤프 주시, 원에 사업시 주시. 김이, 원래 균시 위기, 인중 아동이 예시 주위. 제마 내주 디제 라비너. 라비 탁주인다.
0: 나 비리에. 인중 아동스 태참아르베.
3: 제는 게도 그저도. 소시.
0: 레스티 교생라. 하코스.
2: 응. 예스 교와. 예출로.
4: 자유. 저처럼 유. 칼로다. 무지도도

0: Yang ni lam dong.
1: Oh, si si si. Ni lam si ni lam.
0: Tadi yang siap siap tu ah.
1: Ya. Kaji. Aji, aji. Shuang shuang. Zhang si xia.
0: Zhang ni lam na le wu zu cao xi tu ah. Pa qiu, pa qiu. Pa qiu.
1: Ma si, zhang. Aji.
0: 응. 다리 세입시라 통기. 니엔니엔 럼소자. 아래 세바 니에구리. 두두.
1: 마시. 산타도 시샤. 리쿠 세입요 마시.
0: 마라 시메. 비. 비다.
1: 야. 아치. 아치. 라시샤 송송.
0: 비 되면 누가.
1: 송송. 라시샤 씨.
0: 칸 닝민도 칸 닝민도 씨. 칸 닝민 씨. 니 어스게.
1: 야. 아치. 송송. 双双

0: Rande karchi gyu.
1: Jinne wang la gusu de mindo nga chap zhe zhe sung gi.
0: Hale.
1: Tari, jiao zhe ni da nim de xiong de zhu wa zhe bu tian tang wu zhi, ngai men zhe ra dong ne ke tu xie ruo qi, na le lup zhe yao qi yi.
0: Jinne chen la cha le bie za, na na su bin zu cha le zhe wa tong ne ming bu na to.
1: Yong a, ji ge sheng la ngai xian su.
2: Xiong de shu jie yong de.
3: 金一成的几个生了困难的团队这么多卡不及给我点车的阿姨地上给哈空马及里面的简单你们都住过的破山的摩山你们都去呢自动连连不及喂喂喂快点了金一成了那是怎么的金一成了叫了下来太阳的金动不上了给请他当不送给
1: 你这些的困难什么的你这生不好的他这出罗用的金一成江不上了下马是别现在听马的没事呀
2: 그러니也撑不死的话也给你这些哦金一成了没有事啦都没让江生了家呢我就给不下谁给你这话要不要着不给不对对我早来打到起来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마싱아 부럽 개미 이내래 네 미개배가 도지등 하시 네랑 고고다지 장가가 천나 근처에 도스 치비
1: 아 예 수도에 디디 나라 당규리 아 자스베 개지리
2: 뭐지베 어, 네 내게 돌아. 자가 로봇 싫어.
1: 어, 내가 갈래. 에. 같이 있어.
2: 자가 네 가로 인수시다.
1: 가리? 네. 자기 가로 인수시.
2: 어. 내 주도 됐으리. 네, 철거 제모 교수지. 네 상고 칼라던 규제비. 제자 치료 범위 치고 제봐. 자르고 제모 산다디 따다란다 롭친 지르샤라 칠레 지르샤 제장 힘이 벌라 두문 계제 열삼주
1: 어 띵에 레가 켜고 마리 켄게나 치여 맞다
2: 디조 켄게나 최면 몇신 그유 이내 자르고 제모 디 탄다 공수 신다 지 남자 联系 제장 녀라 남자 육샤니 아주 랑月기 남자 联络스럽 지유 딘저 정자 상고 칼라디 년원의 신의 개심시라이 念他的古籍名托念染了若不起他生命感念这个名托念染了学天界若不起他生命阿江江地老婆没马上染给俺做你们多看了的三笔呢念染婆伦多笑
1: 응? 아란다, 천디 경매. 아, 야수. 흥, 양아 격순시에서 시에, 아, 고거 팅 마시.

0: 가져올게. 응. 어. 안에.
1: 니다이다.
0: 아스 쇼쇼아. 문에 디데크 키규라. 겐고라 녜갸라시. 녜제좀 도스모도 공게 가트 만나죠 남시. 겐고라 녜부시부어다.
2: 장게 응줄랍제 제가 강배 칼라디 제수두에.
0: 녜고초 시부시부예. 녜녜셀라. 롭젠트니 규샤르제 녀가 마치미에는 조서시.
2: 랍제네 수디게 제디. 제스 제웹스도.
3: 야, 게시에 마뎁제. 세기스기지다.
0: 나 가부도 랍지직베 롭도 투야 공부스다 마세니에 중무시
4: 알레 인다 서그스그치
2: 어어
0: 와지 지게 친라 키나다 쇼쇼 컨디스 뭐 심부데
4: 어 디고르시에나 오시에 고치리
0: 쟤네들 데스에 쏜다 태용 당부 그네 토브제
4: 어 태용 당구들라 태용 당구디 토게즈네 토브제
3: 토게즈라
0: 토게즈네라 시티 체체엔 데블라
4: 아기
2: 정우시에나 체엔 데야 개요 마리
0: 아레
4: 레스 나고
0: 지겹 진라 그디 내 성설 니에 쳔부제
4: 문에 체나 니에 세프스 시 마소 어 코메 소메지라 마라라 셈쇼샤
0: 오지
3: 토우드가 쓴 쇼빙지
0: 쟤는 쇼쇼?
2: 나에 어 나 니엘 감매 어 쇼고마도 하고 뭐죠 마세 시브제 두수 지샤 니니 꼬 시에르 쇼 마리 딜레 키니 꼬 쇼다 차리에 땜시 메죠
0: 니니에 니니 꼬 시에 워 쇼는
3: 토리 묵직한 내 모시기 충지 잡아다 캐스 요 마리 좀 싫어하였다
4: 젠더비야 니니 디니 디
0: 용아
2: 나 우리 시에

0: 초차 샤라 슝래 가나 가로 되게 에
1: 예셉스라 토즈 겨지게 주장 샤라 님도 남집도 레어 파르마시제 디스 토도 고세세스와
2: 제나 부디 장가 엄마 신급에
1: 셉톰주 이네 주장 샤라게 총례 세븐의 리스이
0: 저 전이 가산 소소되 내가 저리 야치 안 맞죠 뒤에 집에 수준 칸기 로든 총대기 내고 녀수이
3: 진이 와라가 쓰스고
0: 시요 마지
3: 콜 집이슈 되는 예사 키슈
1: 지죠 빠후게 낸데 드지 다치로치다 다치다 응어
3: 야 쏟아
0: 慧，等下，干脆先把教授文件就卡得。嗯，教授文件随时看明多。啊，你那陈大姐，苍白垂头秀气。
1: 就卡谁？
0: 先参拜阿爷，组长下来过谁？对呀，
1: 我们也不卡着谁，谢谢的。
0: 嗯，组长下来看，随时看给你们几。

0: 我们先去吃饭。我们先去吃饭。
1: 야, 다소. 아, 지겹성아. 내 줄라샤.
2: 녀창마, 고지 년제기 77가 참샤 주비. 디제르 74다. 소주 교고메 삼리스다나. 최진디게 녀로레나 여딘버시. 띵에 회야쇼 없이. 계속 이지디게 녀사와 안달로이나. 녀수딘데 하시마지.
1: 소소캉 딘데 시마지. 고지 원내 고두유나. 나저 사순네 도순체 도마지
2: 이네 챵팅디게 녀로나나 유부 미멍고 하고 마지 녀체는 수주가 능구 미지
1: 나이티 쳇승비
2: 챵네 챵팅디게 칠캔녀 소이나
1: 고주니 제기 샤르구 삼조 제나 기변 치슈디 소르제
2: 랑유에
1: 콘즈 촘르트 스미야치도 레카리네 치시리
3: 어 지겹시라 꾸준히 제기 자꾸 제모 제가 그대 주소
4: 꾸준히 제기 자꾸 제모 니 줄라 하나 가서 자꾸 제 집에 가이
3: 젠더비야 정성기 고준이 제기 실지상마 실차례 마세 고주 탄데 레가 상마 삼조 세샤 딩어 줄랑에 원래 세나 감사 싫다 마탈이 아주 고준이 제기 살고 있어야 돼 상처다 지구 잡지 아 대군적에 아주 차로 남버리
5: 예전의 성묘디 아주 나네르샤
6: 能不灭啥也灭我明白我可把银丝给你你的这些话给你们再看灭吧我那明白给你们再写过去呢组长下来两千不许多我这应该就是这次可咱组长下来给你们都来花不起你的穿门前面的日子给你们没听这集看着要买日子啊前三组长下来搞不以为给你亏子穷姐这个不上来了快来了我买着 前能也和上同学学过的你说明着
2: 这真的爱你呢

0: 잘못왜
1: 이도
0: 예스키우
1: 고마리 육수
0: 예스키우제
1: 세육수다
0: 이게 잘못은 말이
1: 개칭 말해 어디 아니 고세서 가르쳐 너비 두번째 삼년째 사업이 단단 하는 유화죠
0: 고마리 아주 러죠
1: 세육 말해 수고 요는 깔레시라요리 장라 수주 또 수고하죠 좋아
2: 지메레게 구지티엘라 장마시에 가르유나 수다샤라 히랑같이 수다
3: 최진치엘이 가르유나 俺今年节的，人家吃过吃过去了，俺们对面。人家吃过吃过去呢，马子偏去住着。你做嘛子？做的，退休退休的，两月个，看今年节冬季，吃上退休团呢，我做当然要嘛子。今年我啦，今年第四的，今年春节就是的，今年查找个商家独立吃不起。 年前呢，电脑车库忙不急，我做偏多多，别吃些呢。我做年前呢，制作多这块钱，你不有不有呢？再就不吃，我做年前的，偏在顶着吃东西，控制不是的，商家端，他能说说错哎，俺就吃东西。我年前呢，他的给年前全部吃的，我弄起了给不得，吃我上不起的生病。第今年初三日子，咱们我弄了，再就别商家喝过不急。
1: 组长下来个要不是拉苏纳苏，现在我那都他个那都。嗯。呀，也都是的，这的就是白买不着，有时白就当买嘞。嗯。呀，他妈的，就是黑人呢。
0: 贵金人，不过今年有别安排。
1: 最近年不接，不过看马苏马的生意。可是，几个他妈的，头也没接，简直有点难了，做不消费呢，俺们开这些哈。哈，这个也别去当马的用处。
0: 阿姐，这就让俺们家三大去姨。
1: 哈，俺听不当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 你让谁？但我爱你那么大，就我你。

0: 양 용배.
1: 뭔가 맛있다. 미하고 맞지. 하고배 왕다네. 개치 맞지. 네고조 셉셰 무스게. 머싱아니 제다 셉지. 제데 네랑지 덤도. 제자 네라라. 别的 체디리.
0: 체디리스. 나 가르녀예.
1: 라소다. 레액친주도 좀 예시오.
0: 둘다음에 네대사 김로트마덴 디바 다리 니제 간게베 춘제 망치에 장성시 용세지 서지신다다 냠내 쳇지 춘제기 비제게 린요아 치도 마듀콘라 나래 따지 치유
1: 춘제 상마 니에장게 님시 치우리
0: 인고청
1: 디가제
0: 你也猜没家家给我问求钱去做么做的出租车给你你也得呢做你们这么多我最差多你轻松几个月子啊光追看些的女的开心不起来女主的嗯前的人什么家还有嗯第一天了我还念不了什么我来念不了什么家了口渴味的几款式的
1: 야, 다 소시.

0: 가르쳐서 와. 쓰네 이외.
1: 전다지. 쌤나 샤제. 먹입시라도.
0: 전다 가래.
1: 대모랑게 가켈리 뉴유. 내년 마쳇제. 미야고 싱스기. 이네 가리나. 돈도 장성기 개지 총샤기 제시구제.
0: 계속 얘 다들 시에비나. 장강아 이치 지르베.
1: 아, 라슈다.
0: 디니가니 도가즈네 라시에프트조. 창문에기. 아무네 지겹줄라다 저버지 없음비. 당는 시 땡에네 법디 고야민도. 제자니 지겹줄라 제가치니. 도와치즈유. 他们得趁大的欠联不是一年来的他们也拆进行一次了不是长城在机关中给接续过去的你也算吧俺的协议的开店是一年不到今晚呢让大你们都忙西边的合算去现在你欠联不 이내디 사무는 시 초마소 디베 진군조의 체협제 빈길이 오늘 제는 다른 사람들도 게임쇼기 기두니에 이니 사무 카르던 거나 레니에 체제 소수 미상 저덥시 호시
1: 다치 듣는 제 힘이지 네스도다.
0: 땅아 이치소에.
1: 집에도 왜?
0: 땅이 오빠 쪽도 왜?
2: 차도 간다. 총대도 켜비치야. 저지 제배.
1: 저지 제자.
2: 차도 간 타면 다 쥐디 마집치라.
1: 에스 땅다모.
2: 여보제종라.
0: 수라샤라. 지겹샤라가 키라. 중래가라치 비로성기.
2: 용아, 니 신스.
1: 지, 지니 와라. 내지 갈라 브리.
0: 대야 오므도야. 키라니 그 뜻이 누구 텐데 교하라. 손남 견치시다.
2: 문에 임시.
0: 가사니에 지겹성하게 소장샤라가 짠네 녹색 통치.
1: 소장샤 소화체도 위에 간지 지겹성하 되게 경을라.
0: 지지스 레시슈. 어, 지지. 계산 남다 내가 돼.
1: 자자 그랬을 때. 자는 제면 더도. 더도 배주다 우유. 제 말해.
2: 지겹성라. 내가 주주 내가 깨단지. 미하고민 근데시가
3: 칸다민 상면 녀랑 저와기 구육디 신세리 슝드 카야제 기르든 주비아디 균데 말베
2: 된다 하제
3: 선인가 주고 주니제 초래가 둥그지 띵아 주 찰고 집에 송다지 직도다
2: 버추지지도가 띠랑 냠다 잠는도가 진짜 양알라 디카레 엄조가라 게고 찌글레와 치샤
3: 게고 주다 카트더메 제도게
2: 게고 총소시다 주제
3: 디마르베
2: 내가 뒤질라 뒤져 참바 아예
4: 다들 안에 뒤져서 장성기 회주 년제디 세니쇼가 추득해와 도야르샤

0: 가자라. 갈래 가스.
1: 지교선라터지.
2: 근데 참이 됨벌라.
0: 나 죽인다.
2: 아니 십십면 죽.
1: 청매님도 내일치 없지. 샤진 죽고 경고 스키고 하리 있나?
2: 지 돌아지지는 인제라. 다 신기한 인재도 어부터 인재도
1: 네가 여도
2: 마비 돌아디 괜찮은 인재라 뜨다
1: 멍멍 장군의 수코 있으면 되게
2: 가난금치 모두 수코 유르바
1: 장난 왜 기분 좀 아시다 네 세진의 첩통 말다
2: 아 계속 보고 뒷문에 연우 가라
1: 아시 칸다라 보디 쇼브치 니리 샤젠게 쇼르주네 저저니게 텐데 칸트 치리
2: 텐데 샤나 야오 아유
1: 니티데 차 참아 장치도 인다 라삼스 돈다 니스티데 하비네 허르주엔 텐데 숨도 제제 잘 되어 약치리
2: 이네 탄다 추춘게 안가 야오 시라치기 롱큐 길준도 미도 샤첸 가스 카첸 지바
1: 가나시와 참문이랑 셰유. 그라님 단들로 친주지. 넘지모도 보기지. 급디디 샤징 된다라. 먹기지님베. 돈도 아무기 먹겨주는 부부대 달래 괜찮다.
2: 경아, 장카 니가 이. 경카라서.
1: 기나주 사간 존야 튼제디게 민도 소라나. 먼저 덤주기.
0: 셰스.
2: 连神大美，他天下刚变。那个三年下的时候，三九，是呗？行不起来呀，谁？啊，婆婆，你这些还叫我人？
1: 熊队主管前面别的钱不是？阿姐说说，几个进来了，谁不写呗？熊队主管请咱，谁也不穷。他他们最瞧不着，自动杀的铁松前面出不着，俺老妈的自动给准备带呗，你们用我那些呢？平民组织给铁松前面学，点点点最乐意。
2: 啊，有嘛的有嘛的。
3: 让各队老乡人吧。呀，确定结束。喂。注意观察那边吧，确定下个礼拜。各队老乡个是这些，我听住喂。
2: 캠민도 그들 로용 아스키 챠디 챠뉴베케도
3: 계제 된다 신다 예매비나 나니가 저거 로리지
2: 나니가 에 님 숨쉬시 고리스도 하
3: 라주고체 클라스로 제면 6만 3초
2: 내가 신다 예매는 가봐 세우인다
3: 영아

0: 괜찮 무슨 와? 아니 쉽시 좀. 로봇 탑이야라. 고한 드레스 매역제.
1: 나 괜찮은데.
0: 괜찮 좋아시. 아니 쉽시 좀.
1: 이네 사수인 봐.
0: 마시 단대 튀러. 네 고개 맞대다.
1: 엄지라가 콜 답차 좀 벌써. 최상아.
0: 같이 있어. 나스닥 왜?
1: 간다. 상담보다가 람사고 내기.
0: 마시. 암질아. 암질아. 나한테 집을 때가 누구야? 장 상담이 누구야?
1: 장, 네 개치민의 집에. 마시, 아니 집이 여름이야.
0: 장군이가 젠수용 누구야? 나 장이 개치민의 인고쇼. 진허보.
1: 让命了秦赫伯在呗
0: 马시 让秦赫伯시 我父双双이 我让给搞不起些民意 让
1: 가지 你也 让了搞不起了死 前的你 听说 박사姐妹 가리나
0: 让给我接受马시 你也拿下 听下你 가리听说不起就没 应该是你 让控制什么民族 让兄弟住在外地了删了干不也是冷静雨你让了干不就是我姐妹你让了谁不说见让我民族让你俺妈姐姐大用我读的养家养家去了吧养家去学的去你是呢给家的你不说养家去学的
1: 谢谢你。你让给自己写没？你给这个估计，给人不写了心思。
2: 啊啊啊！我那一啊是啊，你等一下，谢谢。
1: 让我也等嘛是吧？
2: 啊是，我那一。
1: 跟着这个，啊，也免得让个男子拿出狗蛋能嘛是？
2: 跟着多。
1: 고시
2: 진허 보라. 나 수리 처리 시작.
1: 아, 차샤.

0: 마마. 산티지 신이 요르베. 아.
1: 나뭘 할까 매.
0: 당하란리 순하기기. 샤실 균수시야기. 쳐다 멩보디 뒤제샤. 상게 뒤제자. 허지준 칼승부유메 삼홈두게. 상게 나와 중유초. 허지준 타샤. 보고도 같이 지금도. 상게 직준 뒤제샤비너 미스 당내 제도 우르베. 당가 셴도부도. 소소노 중은 제톱시.
1: 就这你。 Nima nezu nye wune hako ma chung. Su kub sumi inbe hako ma chung. Nezu di sotan xiala nye gya inbe hako ma chung.
0: Jini ma hui. Rangge sosa jangu da, mi xian da. Lengba zige yu be.
1: Jo zhen ni, rangge kwa lu zhu chep di.
0: Tio da xian da mian na, na zhugin. Tanda lega xia tu zuri.

0: 코슨도 너드괴.
1: 어제.
0: 계시마 뎁도너. 나 럽겐시 아.
1: 어제베. 아, 장 삼크리스 톰시.
0: 삼을 가르터 오시에.
1: 나다 가로트게 하시기. 어.
0: 니체나. 가비 내매 던도 샤디. 기비케는 미도. 니마 마호 바 삼다야 망쳐기. 지만네. 다듬어도 삼다니매.
1: 로디치. 니랑 로팡 주마요. 니랑아 수조가로 파게. 니네라 파로죠.
0: 샤멘간에 던조지. 수조가나 주고 된 따도 진이 요 말이. 주고 용두게.
1: 어서 마용해. 마도 수협상 쉬어.
0: 야멘 니거. 샤나르드.
1: 영어, 영어를 교육하세요.

0: 쇼세소야 가르삼죠.
1: 다가 가로샤서 야란제 쇼세소 마시. 야, 추여쇼. 남산사비. 응.
0: 제가 고대인다. 아. 아주 쇼세소시. 대 샤이다. 디랑그리. 인지서 아.
1: 예야. 쇼세소도.
0: 지. 좀 심으라.
1: 좋아하시대다.
0: 오지. 상게 심줄 민카다 봐. 심줄 민스다도.
1: 어. 뒤콜어. 네 민스담담이.
0: 담담이 가사.
1: 덕주스다지.
0: 덕주에. 전다차러.
1: 개럽스. 민티자다비나. 저런 요스기.
0: 뭐와? 덕주스 켄자스도. 어. 민 신다스다도.
1: 제나 민 갈다오세.
0: 부딩.
1: 부딩에.
0: 응응.
1: 부딩 스타야기 드니 개요베.
0: 드니 개요 마시. 냠부스면 누구에? 머신에 지금 뒤토러. 내주 망치러 드니스 캠해 봐.
1: 네, 덕주스 타야디. 대만 타모 용도 삼초. 이내랑게 부딩 스탄 되유나. 야메나 덕주 부딩 스탄나.
0: 前呢, 지민의 부딩스타, 민랑러, 덕주의 부딩스타도, 퇴규, 언니의 부딩스베도.
1: 제장, 간단민의 부딩스고, 是吧?
0: 아, 덕주의 부딩이.
1: 아, 덕주의 부딩, 단야랑 로봇에 도망송아. 단다랑러, 부딩스타다.
0: 딘제스페는, 역시 가슴이 믿어.
1: 부딩, 是吧? 부디

0: tinte chena nga jang gu cha cha men duge yong ma shi gyu rong da kha shi bi tu do tinte chena chi me zibe sa shi men duge
1: kar che so
0: 어 틀을 쉴 수도 니에 덥다시다
1: 니에 덥수기고 자니 쉬
0: 나 영아

0: 넘버 참는 거야.
1: 어, 참이도.
0: 야, 지금 배가 안 나. 같이 했어.
1: 어, 네. 방구석 깁시야.
0: 어. 방구석 깁시야. 말해 자고 싶어야.
1: 장애 두규, 잠만지 제자. 자유계, 장애가 오게 불쌈시야. 오게 쉬.
0: 아, 네. 다시도 진짜 재수 없이. 쟤는
1: 啥好吃念吧？俺要了，明后做点啥么？什么事？茄子，明年还用茄子不是？那你大年明年的茄小，
0: 明年的茄小哎？哦，别！啊，是的，娘娘娘娘。

0: 야 미김비 너군 디부 미부타 너군 가봐 너 취향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봐서기 야 메니 취퇴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니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군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나군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허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2: 노제파주 열기치고 팅지기 제주고로 니디고주 걸고생제 노제파주 뷰레 더베지캉 양나 노제파주 진서바 창제시바 노부솜주라기 버리유베 푸메드동지 강대도 템초 kedi tengji gi zhe jue guo rong a ti gu zu kuo jie xin zhe luo ji pa zhu bu le de bie ji tang luo ji pa zhu jin zhe ba cha jie xie ba nu bu song zu la ji fe ri yu de hu mei du dong ji niang du bu ju yi chang bo la ci xi yu de mo la lin na mo la bu ju yi
1: ye tu ji ya ni me cha wa qi nga gong hu long dan yue chang xiu xiu luo ji pa zhu ni guo qi kui di si tu sa tu nam xi ki ke ju le ming ne sui yu la ni guo ki ni bu yang qian bu dian yu de 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语日子吧军点冲过所起对群养参不语地位你过堂龙过七区养国土不拉苏布群起苏切列不行温土被马切我东养干不行温土七路主地我一爬去你过七块当不能堂空气空不清去替你同面感心迎了修明孙秀感应 空没有空不堂不提下周空得不来浪车文档热度车空是谁谁自动给刚错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别他们三百年七别刚不参龙用为企图行就堂三百七百银别七别更是参龙给开就堂对年去归前月这当也不明白有上企图 太地兄七别他们提你阳性希望他他们提顶秀气味恐怖局对敌性级别从来是容易出不错恐怖部队堂从亚界为

츠운디니 페네 팅체 좀 쉬시니라 유튜기 갸담베 고교르기 토간 시제시 스브토제미 시동 고빌하 신싱 소롱 거마타 창아라 하장치 디카라 당미 소자키 송교바츠 겐지 차도 코르니 창단나 송접 제베 바위 뜸규치 닝예 낭 지리 치도는 예우베 주슈치 콘츠 창단의 미메 롱동 크도 규티 조와 미타 정중 캄키 제와 섬이 뒤제 라네 더츠 고로 팅디 이웅 편조이리 제낭 초계 뒤체 난주의 촌점기 힘시 시에바 제비 슈주인

0: 대야 내일 남은 일 바로 오게 맞아 초통 샤브히 공로 조주 리필라 페이비 샤브와 7인 중점니 맞아 초동 샤브주 균진바 미토 시베히 공기 수부의 꼴체타 총자 기업제니 세운 데이터 조례 치신 터진 기지부터 냠조 치바타 니수마치 사장 디토 조와 미트가 정중 캄 냠제 토베 샤브르 당장이 토마 샤브르웨 낭년 디시 모차라 따웨 미모시 다른 용주의 장모소 초시베 미남기 미름네 미릅 균진 제베 냠물루이 구구 유티 정중 캄라 태구 치셈타 디기 디엠베 초라 창오베 로고 초라지 웬간 튠데라 타돈 미조 신다치 서신데라 송교 야부차지 콘츠 정이기 탑을 떼니 갱어 유도조 냠투 초주 고르기 덤규 좀시지
1: 미안하다 잠리해서
2: 아
1: 떼니 이래 파르송
2: 아 그렇다 뜻이 너만 너만 푸트 내 오빠 나 너 너다 땀에 떼니 아르티도 녀 섬스 거드 녀 섬이 떼니 너 내 모르는 너다 땀에 Баш кожа тесан до данси.
3: Я.
2: Та нена ти орча тада. Ту ngarion su te korchu ta to tine. Парсян мо тад бай чан до.
0: Шобан абони. Нима зон норбу юге тодам сунгеп сези ки жуми цо. Чилу ни до ни сян лю курсун чу шу те да хадун кон ки чжи чего зам. 콘조타디엔조스니 창단 계급 준비 정중 송접 교육이 대화로 튠데라
4: 수 로지 난키 최초 자위 투지 계제시기
5: 님은 종디나 최고 과장 망쉐기 사자치지 Gyubi chibi tuyla zuyga gochang di Chi, nishul niyosin gochi Zuy pachu chisa da Chodoy chisa Gurchung cheche Ani megyu po yumi da Rokyub chegu me dide Daga chokche
0: Guntu ki chang zadan to Changara cheshi Zaga gamne serbo cha Dangmin socha bor cheshi 장아를 치우에 군대지는 계신이지. 튠데라 지규키 튠토 쯔 체동 마보 컨린더키 자단 토토 파조르 치왕 쯔 시치 지규키 튠토 고부 쯔라 치즈다라 노싱 슈그제 쯔다 쯔시 개가 토변라 시니 유물 파조로 제도 주기에 팜겐티 효조니 카체구로만세 매규 섭진야 포스바타 타나 소야 쇼니시 대야 창단도 로지 난키 양아와타 냠덴베 투지시 인라 당매 소자 순접 캔츠고 창아르 체외 군투수 레제 차슈경시 랑고르 낭 추조 니규지 계산 편집 고조 지진기 고송 서지 탐보로 저리
5: 저디 동가 잡이나 라즈노보 여장 매주 파바이나 지단의 라토 마시 제자 매여미 다가 조시 로급 최고야 단도 꽉꾼이도 이내 촌담을 요목하시도 백의 죽장시도
0: 디카라니 Nimen zong rongmari xiang ki na ya tang gursung sezi yin xing.
4: Lo dara zui zhu zao wei tu zi su.
0: Zui gu zhang nian dong le ge wa tiga ran zong di yu ba tang. Tiga ra gursung lem di chui me du mi rong wei sezi xing yin. Gep ti ra, ya yang bi za dang to, chang rong wu wu tu dang rong. Gen san lu zhup tang rumi cui, ngar xin ya yang bi tang deri to tu, guo bu cui cha ji la de xip qi xing yu shi.
2: Jiang yi xiang. 뭐더라? 저장이요.
1: 저장 늘 저니 와두까. 니 마치한테 늘 세팅되니까 전 받다시. 눈 눈으로 아무도 메릭트. 마 우르츠. 눈이 늘 네 이거 뭐 시지도 지키노.
2: 거기 다시 나라.
1: 저들라 쟁짜서. 쟁냄직 쟁서.
0: 유점 국지. 미륜기 고부티니 삼주에 제바신 동국계명시.
5: 단다. 매준법지. 통야민도. 딘제인디. 만조. 로데보초 주제디 오즈르 총소 메디포미네 약셔드 봐
0: 계산 흔적다 주미초 무튜 람도체 데셈베 메루니 슐하그링 팀게키 지다 응원교 편유기 땡고 토바탄든 당면 속자 송겨베 랭겐조 지베시 니제 코르송타 긴감 뜻십 체련 체규로 교류시 갸양베 토간디로 송제바타 당매 소자 와르키 조련이야 코심타 유진이 타블라데니 균도자 람파르토 모투 듄규 체바나 서법 토제미 나돈라 니와 신싱 디그라니 장단 기급 준비 정중 송급 교육이 대화대 정말 상인 니벨로셰낭 긴감 송접 레드윤라 균두 군대 땅와 탄둔 롱마르 샹키 지칭 체접결의 예외 자타 림베시 정중 라소토 미메 롱동키 갸체외 헤른디로 당메 소자키 고자 호흡디 망두친 갸양베 토간디야 뒤메 나바라 교시해
5: 대전기 시도 아 되다 교시도 천잠라 전기 교시도 nga jang si de du zeng ge jie du de da ha de da mo zhe ku xu yue stendu sum du ga jiang ge sam de le xia
0: zeng ge qiu cuo da du tian bie ge san hu zhu tan ru mi cu de ka da zeng ge qiu cuo ji dian jia ri ta zi zi yi ba xie du du suo zhe pian zun zhen zui qi wei ren zhong kam su suo chuo zhe qi ba ni 유튜브
2: 소리 세우면
1: 어찌래
2: 야 나왔는데 거리스터
1: 진짜 저거 볼로 지나서 저거 다 속히 와서
2: 어래 야 다 왔는데 바스 뭔가 속히다 에
0: 당면 소자기 송개바 이메 모였네 관저에 딱도 소자 편준 쇠래 체바라 대주 지금 원장 뒤도도 매균 포배 最 껴바다 最昔日八卦清白图创造的短剧广线图，改成短剧皮捏过的图，随着皮质切剧点开切。
2: 哦，可咱短剧这现在我都用些，不啊，现在都那都短剧，有时做。
1: 大用那些个是一大，
2: 一级的大家。Oh, yeah, that's it.
1: That's it.
2: 아그치 개그레시스 세이다
1: 어 기트베니야
2: 아 맥도 아요 넥스트 놓았다 아 개그레 어 피부들은 왜 나
1: 엄나 착던 아
2: 때
1: 어비 착던 착간
2: 네, 너.
1: 단짝 이니 옵스트.
2: 뭐가 확실히 나. 아.
1: 뭐가 됐어? 그래도 지금 내가 생기라.
2: 너. 이거 차.
1: 아.
2: 요 차. 너.
0: 디니 고고 타르간지 이시.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推贴的国不提旅车用数三百遍给上春周期一起提推新年就最信仰生命流失关注推推同情前面上某的狂徒包括续菜的往前的音乐
5: 爸爸的爹有效益光宗家年给天主呀你应该有的这张啊最爸爸的续节结果了啊这么熟悉

0: Nenir yok bakan ne tanır ne kadar kadar sağlı ki nenir.
1: Nenir da.
0: Nenir. Nenir. Nenir. Yela ya sen atar yela. Sen dur dur dur. Yor. Nu çık nur çe. Çık nur çe. Sond. Sond.
2: Tirinki kursun gyobu juk jichab yubat ha. Marlip kondosu ngar gyun tari imani. Damsan ya shudishi. Kezan pyunjub tan rumi tso chir lobe lam tu chi. Langur tangdong tu kyu, mibar rim shi ru. Toga la miksi tu yuebe tsamjin ya tebyo ngang mumi ki tangdong zhu. Khonzo tonu, tsonjam tu gara kya ki yu shi.
3: Gorkuran di nur tam na hiong ra. Ah, go sur, hiya.
2: Yo. 루미츠의 닝강경의 톱세네 소보로 최고 쾌 양배 남산디 파르토 웬단 참문디 고송와 최 채모로 조기 진유나 장자당키 송개블람부 세유
4: 안주 여사디 메메롱도리 송겹체야 상매이나 안주 루미츠 된거지 미슈르 딘주 딘제시
5: 제가 생각도 가인이 쓰는 안주 개별 루틴 좀 단다 챔버 차지 아니 소소 소소 템 좋아디 개고 소고시 데르기 속상 안 나타나 그게 과 뭐 저선다 제 칼라 미기게 제가 그걸 또 놈에 들어가자 어때지 뭐 저서 송겹시에 오죽다 뭐 야 오메다 예다더니 장당라 랑중기 통공 망부 송겹시에 저부터 들으다 힘이 아이는 먹셔 팀비
2: 망로지 님아 봉대 뒤뒤 맞을 계획을 숨겹치게 다 단다 창사당 최소 유도죠 숨겹이 없지야 단대행이 김지 김씨 손장도 유 숨겹치죠 못하며 장당키 서시 제목 Khonzu lochuk nimajik dara namdu cheba ta gyangdu jieshin tagyong chi Khomshen tan zhonne tuishi rinne su ci Mikya sokde yudu jo la si Nongkyo mebe simshu tole nganzu chonjam ki kimshi la nyamdu songgyak cheshi chi Dikarani rangye ki
6: 年年在当那部如果年在那根把四处人把那就这么做给那公地方年在预防那当那位所去看了给当那上火当当时大军在前年给给过经过去预防那当那位所去看给监管他许诺出个苍马人打人命啊两名囊错了人民六七趟十几个囊错给给了第六个那万钱那万地方没把他那万所给吧四处人把就是两把所给年就月子预防那当那位所去看了给当 那我五只茶壶所给那位年的月子预防那当那位所去看了别当预防那我所去看给那我不当那我张子前的给了第六给那我时间给用给母鸡同大银行人民啊陆地上时间两名前当着那我当那位年的月子预防那当那位所去看了别当这当陆地可把连我姐估计主体松啊积极给三年还是同给两只老狼覆盖敏感给他追
7: 年少的女子，走林样子的区别，门庭，看着养茶的。
1: 타세 뷰리 기자.
5: 야미 김비 너 공 대부 매부다. 너 공 가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로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미 니 취퇴시 교부 친비 당도 피타. 친비 당기 튼세 친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미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나 갑갸미고베 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6: 균통 야메니리 타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고룹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7: 흥고쩌쩌 가르스나 강바 군마다가
8: 강바 대부유봐 달래 막아봐 문나 마셔봐
9: 五辈子自信去摘取出国天年去自国那趟修罗二部七头给走啊吃梦所自信忙不了独领切把是银别地摊去摘取给我趟切记去给五这儿打用切别脱落地五辈子自信去摘取出国天年自信去日忙不了独领切别吃梦而不灭了出行那个忙行摘取出去出行用了这别脱囊的龙你需自信去摘取村大是银别过年了地摊去摘取出别地囊养民土坦的可把给我们俺女郎去人中你女去既不给银了摘取出别有些恰张即将不给银 Hase wu bei zi zi xin ki zha cui di ne ki tanda zha tong tong la zha cui chukbar gor si bu si gu tang gor su gu tang zha ring war zha cui chukbar gor dun ju dun gu tang gor su gu le me gui jing Nian dar cong gang la ngwa le pip gen ki guan zhi zhu rin bu mi bar zi ri ki wu zha zhuwa tang dang kyung qi gui yin Gu ni la di tang ki zha cui gyeba tang wu zha da kyung nang gui ci wu bei zi zi xin ki zha cui gyeba tang zha sung di ne kang la pip tang Lu zhi kabar le guo ge gu ci chu ji sung nga jik jik ye
7: Ngo sabdi, wane, xianda minta ge bui yagdu a, di juzhe yagu xibdu. Yanggu, ya, juzhu di na, yabdebo. Ngo de tang chuai hongo di, kwa bu qimbo song zang. Gangba nu zi gu tang, gangba sabda zhimi na zao gui, gwen chao gu du a.

내디니 차님 토제 갸중을에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급 구시 디가르 컹리 팀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기 서시 침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신 초내 치바탕 지규 비신 시륜냠내기 속자기 갱함시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미 숙제 따탕 자외 속자 미지머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최내 속도 체수 식시 양조 초비 사대 구도 협진 갸중외리 미 시동아동 삼기 토간 지단타 양암 탕도 전에 지그유 장자단토 양치동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숙시징워타 북극경무 마실타 보카르부 인신 소군의 아지 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훈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식치

0: 로제 파주 열기 최고 팅지기 제주 거로 니기 고주 거로 생제 로제 파주 뷰레 더베지 캄 양의 로제 파주 진짜 봐 창전 셰브 노부 섬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강대도 템초 게데 팅지기 제주 거로 나기 고주 거게 생제 로제 파주 뷰레 더베지 타 로제 파주 진짜 봐 창전 셰브 노부 섬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냠도 배교 이 장볼라 세시 유베 므라 린나 므라 배교 이
1: ཡར་ཐུ་གི་ཡ་ནི་མེ་ཚ་བ་ཆི་ང་གོང་ལ་ལུང་དང་ཡེ་ཆང་ཞུ་ཞུ་ལོ་གི་པ་ཅུ་ཉི་གོ་ཆི་ཁུ་དེ་སབ་ཐུ་སཏ་ཐུ་ནམ་ཤི་གི་ཁེ་ཅུ་ལ་མིན་ནེ་སོ་ཡུ་ལ་ཉི་གོ་ཁེ་ནུ་བ་ཡང་ཆེན་པོ་དེན་ཡུ་བེ་ང་གོང་ཐང་ཉི་ཁོང་ཁ་དེ་ཁེ་ཡ་ཚ་བ་ཡུ་རི་ཅེ་བ་གུན་དེན་ཆོམ་གོར་སོ་ཆི་དེ་ཁེ་ཡ་ཚ་བ་ཡུ་ཐེ 야 미 김비 너 공 디부 미부다 너 공 가봐 너 주 약수 된 봐 고나 고유코 럭칭이도 로스 직진 제모도 과 소기 야 메니 추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 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2: 균통 야메 니리 탕 대외 정신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겐린 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3: 고모 치미신부디 가리치미래
4: 빨라 얘 마 슈르구이다 빨라키랑게 마디 렘바 가리임바지 티브난다
3: 마디 치무신부지 장무장경지 딘디 외세가 마리
4: 외세 마라리 빨라 빨라키랑 시난다 디나리야 뻘레기 셰세진베 신마체 던도 지마 장무장경이부마체 지마라리야 유베 치심시도와
3: 외세가 마디 로니 슈라도 침베 레바닝부지 무메리네 슈샤락데 수베 마디 문에 와
4: 셰셰지베 튼제인자 튼제 소제기 차게이네자 튼제기 토다미네자 침베다 미자웨 냄부시어리
5: 외세마 셰셰지베 당장지마
6: 누구디그 우연 행강장기 외세르 마르데 송캉 허가총게르 총세가 고다 안게바 외세르 마르데 송캉
1: 야 미 김비 너 공 디부 미부다 너 공 가봐 너 주 약수 된 봐 고나 고유코 럭칭이도 로스 직진 제모도 과 소기 야 메니 추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2: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 나츠 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균통 야메 니리 탕 대외 정신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겐린 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7: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웨 장슈슈 로게파지 니고치쿠디 습토 사퇴남시키 캐줄로미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챔부디유베 나공탕 니콩크드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총골소치드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룽고 철추양고토블라 숙불균치 숙체리부시응원토베마치 모동양갈부시응원토 칠루주디 로게파지 니고치쿠이 당바낭탕
0: 로게파지 열기치고 팅지기 제주고로 니디고주고로 생제 로게파주 뷰레 더베지캄 양나 로게파주 진서바 차제 셰바 노부솜주 라기 뻬리 유베 pumi du dongji kang du du temcho. Kede tengji ki zhe zhe goro ngabdi gubzu khopje simzi, lo ye padru bule du bhe ji tang, lo ye padru jinzi ba chak zhen xeba nubu somchu la ki bari yube, pumi du dongji nyam du bhegyo yin. Chang bol la cishi yube, nguan la lin na nguan la bhegyo yin.
8: Chagatis,
7: 这样我是查查都是也做苦下了你让他去打压的韩立方给吞下三个的人去了呀你没有我了呀妈妈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玛拉的班的文字也不是老人了他是温州重点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素
2: Mirzhu Sambiawo, Hanli Fang Chongkang, Lingguo Xialamki, Gekab Lokche, Katri Hanli Fang Chongkang.

你们俺是住在浙江，浙江呢，他这边哦，县给通知他是，天朝的，啊，差不多那，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

0: 주다발라 도스다드 다바게 재미도 유격 제정아
1: 주다발라 네 미치제 유격 제가시고
0: 주다발라 원에 줄라 네 규미 네 주비 슝니 뭐 치죠
2: 용아 이제 접사제 대자 안 더 보셔
1: 렛츠 유격 부가 안 좀 더 줘
3: 대자 접사시야

0: 와세 가세 딱제지
1: 와세 가세 레고사드 난담두
0: 뉴게 주가게 길람쇼 없디게 땡게지
2: 초장팔라 냐사슈교 구보드 니추
0: 참 좋아되고
2: 천샤
0: 길람쇼베 풍부 참아 마대쇼

0: 哟呵，这不这么说啊？书记们拉光不早早，光给胭脂的，让给开户的。就这发了，多点呐。你胭脂开多几个人？这下，
1: 帮游客给，他妈也是。
2: 这下就给我们说啊，
3: 玉萍该随便参加出完事了，这不行不行的吧？看他是吃不开不多啊！我中，
4: 我呢吃不行不行的。
2: 朱金堂、小文、弟阳、玉萍的游客各真是的。
5: 大夫，你哪里写过？是我，听说还空吗？这。
2: 俺做兄弟抢下电饭搞不了，有瓶盖卡拉手的，我来猜行不行是不是的？
5: 文中才写吧，年过嘛这。
2: 超市大姐，你这说行个没？行不着的我来，俺的生意都得去前手。
5: 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제도인다.
0: 주자라, 희랑 토제나 쇼유. 계속 희랑게 익지 계속 못 되나면 혼이 강해진데 최도 말어.
5: 진짜 마셔다. 네 세고야디. 강당한 저 교부 매부지다. 안저 계신 부자 매배군에 내가 야고체. 탑조 숨바 족준 야고체나. 땅다 미마게 계속 제스익 말해. 이다. 법이야 교수다.
1: 인다.
5: 매개가 마음보다 매개한테 왜 똥조대 배치해도 잡다이다
0: 이다이다 잡다이다 잡다이다
1: 잡다
0: 아, 가세도 와.
5: 와야 세수다. 이다 세수.
0: 센디 좀 봐.
5: 됐다. 좋았다. 유빈가 센시하고 수고다. 심지어 있었다. 야, 좋았다.
0: 아니 유빈가 쓰면 세세 방위.
5: 야, 쓰다. 심지어
0: 비슷도.
2: 네, 김저지 갸제. 야시니. 라바도 주자 판란라. 터제나 시우니. 난지 쉐도 꾸레샤 윤수. 로딘 방인허. 서서 가신 유베. 레아디 모두 지하 총부지. 터지. 김저 야시니.
0: 야시데 너무 말해 봐. 야, 이다.
3: 말레시아 야시.
2: 云鹤。

0: 문에 전화 알아디. 가다 유핑게 나스네 기나서 갸우시. 유핑언이 무엇이냐 허송을 띵지시냐이. 이내 탑조순배 조중체도 낙양체고 샤스. 제리 유핑게 사다지 문에 요하니 강의 캐세 제지 난이시라. 말라이 탑조순배 조중뿐가나 쇼시 제잔티링 아자디 능이기 땜지 아라이 세쇼시 유핑은이라 기나즈 민두시로나
1: 아시 이다
2: 이다
1: 나란츠 유피다 유허 나미야 디기도베 민두시로이다
0: 나다 유핑게 기나즈 기부용배 민두시로이

0: 내세 대비나 도수 튼스디 폐지 등기 방위스 대리자 도치 장게 내세 다가로 아 니에 둘다 차치
1: 용아 방위허 같이 니에 봐
0: 도수 튼스 다가 주니에 이
1: 폐지 시고 말아봐
0: 야 제네 안교
1: 지지 저시 교수아 아시 뒤에 라지 까마 뒤다 다야 하루도 말해 같이 오유 저시

0: 你平个马上去啊好好说准了准了当啥去当啥去方玉鹤啥都拿啥去定个早上追究可准确靠不得你说不起啥都拿可这啥不得哦让给同学去同学阿姐你替他开几个吧亚妈听不见开几个啊妈的你还要听过啥去
1: 이네 보통 사뎀지를 미베도 토야 되면도 딱 근처 세월에
0: 자 교고 파교 쓰는 미다 신의 로고유
1: 어
0: 요스고
1: 렛츠

0: 소진아, 소진아, 내 발이.
1: 와래 내려봐.
0: 어.
1: 주변소, 그저 담지지. 여지다.
0: 주지라, 지나서 이어 뛰어. 아주 남자용.
1: 어디 뛰어?
0: 여지, 여지.
2: 여지다.
0: 여지, 여지. 한 두 주야.
1: 여지,
0: 여지.
1: 여지,
2: 여지.
0: 여지, 그저 담지지. 이제 더 나지라. 여지, 지금 소, 여지.
1: 여지, 여지.
3: 여지다.
1: 여지, 저.
4: 朱队长，朱队长，你怎么知道？
5: 方玉和给两个气球，是不是嘛？先去上头那啥说？
1: 快点，
5: 快点，
1: 要去。
6: 수습하라. 야매는 네 마음 보고 와.
1: 딜레 네 보고.
6: 육마리 수습하라. 네 보고.
1: 그치. 동맹다 주제. 가기 해서 동무도. 와야 힌다.
6: 야, 가보스 뭐.
1: 와야.
7: 乐乐乐乐乐

0: Rubio Shu, tell Les Wei.
1: Les,
0: can you do? You have to do it.
1: Shut up, Bala. Shut up, Fang. Do you mind? Mind? You know me. Come to do.
0: Rubio Shu, come to the stage. Move to the.
1: Shut up, Bala. Can do you mind? Come to the.
2: 全部哪怕丢住位，杨家继续的。可不就的，全部哪怕丢住位，很土呀，米多。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3: 말베 아
2: 졸라 걔는 걔 막힘리 겁주나로 내 준역 차보다 초디 카스칼 교주 입자 링슈디 지도 좁다 열석도 와 더더 월 상무 겁주시 초디 그네 유고 유보다 고바 유고 유매 신예미도 주게 야우윤의 디나 사비는 시규 임자도 와
3: 아니 태형 말베 아
2: 세기 주이판스니디 로동 챔소 레스쿨룬체 세스캐셔다제 모두 세기
3: Terry, you did need Terry.
0: You ha to draw flow. You ha.
1: Susla,
0: ah,
1: get to do so.
0: Susla,
1: 爹，秋的天气，摩托车，叔叔啦，秋的差不多没得了，这车不适合你。朱大芳，那干嘛是开不呢？那哪些摩？幺子，摩托车，摩托车，摩托车，摩托车，兄弟们来不及啊！幺子。
4: 阿姐，阿七，你也是，你坐着的，阿姐坐着的，坐着的，阿姐坐着的，我这不是多，我云海这样一，云啊，让了干多少啥不当啊？叔叔穿不起不是呗？
5: 唐姐，
4: 你让了杨七多，云海给让了杨七多，
5: 云海给杨七个，
4: 我这你让了杨快走出门多，打把让了你绕不起个东啊？
5: 钱多少？收没？
4: 收银吧。 어찌 계란이 내가 같이 이 동시다 조개시야 추제 먹기 없지 대다 저를 넣 야식 대다 어찌 기니 요배
2: 유핀 유허 내 줄 알았어
3: 아 유허 내 줄 알았어
2: 라게 쉬다
5: 雪的，你就看哪松？云鹤，哦，
3: 啊子，云鹤啥东西啥子？俺做你没多，西村哈国也没多啊。啊。云鹤，俺做你们多，这些皮卡住的，是不是俺这边啥东西啥松？俺做车铺那菜卡住的，可不就是多啊？菜把钱呢？可不就开不着？当的你们穷。菜把钱那是干什么的？
4: 接了俺走，车不起，接了卡些个啥呢？咱过去那呢，拍起雨后对东照不是你去，
6: 热度还是大下雪的。
4: 玉萍，
6: 罗队长。
0: 陆军方有何重要的生根门度？第一节了，俺们这才是加强团结，没得在乎的。看大人，我预备说，陆东兄弟们，书记了，可真出错，可真出错。
5: 유피, 让给雅虎接队的，对东的横沟地，永和谁都给啊。

0: 야쇼.
1: 두시라. 니키라 담사시오. 파우 주게 까나지. 제가 좀 먹었을 없이.
0: 가지. 제가 좀 먹을 없이.
1: 알. 파우 주 뭐면 까다샤. 제가 좀 얘기 소바상마 출로지. 퉁기체. 제가 좀 먹었을 없이.
0: 우다루. 장게 안 녀석 같이 숨에 쉬고 이베.
1: 라.
0: 계시라면 다른 녀석이 되려 하면 이베. 계시 방유核心呢?
1: 徐生给巨蟹的养家在就可真求人，点别就烂可真求人啊！朱师傅，念老师，念老师，你不打扰了，朱师傅，念老师，
0: 爹叔，让嫂到大那片头嘛的，学的，打他的可真求人。
1: 朱女士啦，方云鹤是您林玉萍送包的药了吧？林玉萍了，方云鹤给手机签不贴下了，三六天了，天气签不要的。俺说林玉萍他爸妈他病了，而且缺个保证钱打几个了吧？是吧？
0: 嗯，他个的，方云鹤给密码可占了两个月的。 林玉萍是年底，退休的，其他人三不下苦的，叫米车林希望给自己卡点零的。
1: 我老不生气。
0: 大龙，来，他这人呢，让给两个虎大七岁啊，我，姐姐小姐，你不疼得小的，让林玉萍躺不得个，主动也小主动啊，可多了，不就该说气的。
1: 根本也不上山，可是都懒得动的。朱女士啦，他对不呐？既然给建筑大规家那把套件拿收银，他这人让说逃过去呢，绝不去了没？
0: 大舅，
1: 累死。

0: 소리면 내세. 배든 제스 대송해.
1: 리. 로리면 내세. 배드 두스 톰제 녀데스. 기지시에 민두라. 뭐고 민두 칼라에 성 민두. 녀 탄다마 란 탕출로 비. 신다 가르쳐 고메 녀 싱 민두.
0: 디제스야나 코니 용고 말이. 유피 융合创业的俺最低贵族人前切都人了当的明白切都人融合创不得实际人了农具切过也有马上日完了让给冬年都不出了给我马上预备让给你把都融合切都落到心里孙伯念不切过人他多错给也忙不得了的 고생이야.

0: 他呀,他啊,其實。這的都都住個。他的是給了給我嘛的。讓不落親親的嘛的。韓立方的別去當的,你那個就是做呢,人中的面子的,切張炸的給親民都啦。炸那不,也不去切意。所以這盟友的別去韓立方別去當的這個啊。都寫幹就這樣子,婆婆當,所以這盟友呢,其實的人自己婆婆當,而你去寫當呢,所以也不去領給。
1: 这样我是恰恰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别去当亚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去了呀你没有我了呀慢慢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去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们那个班的名字也不去那热闹他是温州崇德强国长
2: 韩立方从康，公司康林苏，每周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小南区杰克路车卡车。韩立方从康。
3: 哎呀,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란지 사물도와 대. 예, 티대 직신다. 이네대, 이 나로대 직신다. 대. 별을 체념도와 대. 대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대 직신다.
4: 뭐대가 저의 한국이. 진짜.
5: 야, 민김비, 너 공대 보면 해봐. 너 공각봐. 너 취약스대 봐. 고나 고유콜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추퇴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야메 고비타 너울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메바 야네 상토
2: 균통 야메니 리탕 铁卫人心气也没捏了偏不远，有人用了些许月别，些许比起了给脸远。可把昂长，来我也估计，出松姑姑，古出松三年，那是杨晨朗富康面看起年头不三百卡住，青笔糖那年地糖地年，是个是卢木菜地块卡住，青笔糖那年面在从康，老个重点年头去，管不啷，跑个路穷糖不要卡住，青笔糖那年面在从康。
6: 林国大建给韩国的关节，吃了青不赢呢？ 点不接，能没来什么这借钱过敏多？人接，当年刚不得面子，几俺人都干了一个啥？他人那年，林国大建个韩国的关键，全部也会几个人的。林国大建个韩国的，巴拉达阿姆拉的配位人呢？困难你什么干部用不嘛子？不过年关又不能行，什么用不得哇？
7: 年年在当，那不如果年在，那根本四处浪吧，那就真不说给，那公爹不年在，预防那当哪位所去看了别当，那想不当，当时大军在前年，别给我进过去，预防那当哪位所去看给建国堂许诺，诸葛苍马人打人命案，两边两处了，人民六处堂是浙江两处的，去了第六个那晚起，那晚爹不没把堂，那晚手脚吧，四处浪吧，就去两把所给，那就有在，预防那当哪位所去看了别当。 那我五只茶壶送给那位那只月子，预防那当那位所去看了别当，预防那我所去看给那我不当，那我张子前呢给了第六个那我姐姐，也用给母鸡同大言行，人民啊，陆局长、书记、两名见当着，那我当那位那只月子，预防那当那位所去看了别当，这当陆局看吧，连我姐估计，周琦松啊，姐姐给，三年还是同意两只了了，富康民看给他追。

0: 자 각오 제봐 각오 제봐서 가서 그래 세부지 쥐다 아주 쥐 두고 그래 두고 말이야
1: 미디 꼬대 두고 강배샤 배류샤 차고 좀 가고 어리
2: 어구라 미디 로춘지리샤 탑시시단제 깨부러난다
1: 다 유래 깨머질 떠주래 마 죽는다
2: 어구라 니 마피 기슈
0: 교아

0: 나 예중 뭐 안 했을 거야.
1: 교수 교수. 야, 요건다. 고래 아치다.
2: 교수. 고래 아치다.
1: 교수다.
2: 교수.
1: 교수 고래 아치다. 교수. 교수. 야. 교수. 계셔 와서 서시다. 서서시 아. 클린다 클린다. 야, 근데 또 쇼원. 쇼원. 아, 교수. 늦게 계시다. 교수.
3: 안 왔어도 돼요.
1: 서서시 아.
4: 네, 요거에.
1: 어. 야, 랑지제다. 아, 요거에. 나 그제도 나 뜨게 예 뜨게 추 겨우 추키시다 겨우치
5: 나
1: 레스 뜨다 라이프 매 잡채어디 따로다
2: 요 용아
1: 겨우친다
2: 잡으러다 갈리다
1: 용아
2: 어야 갈리다
1: 요 야 고시기 본다 나 냠이시대 야 매 대유
6: 영아, 야, 매동시, 아, 맞아,
1: 야, 야.

0: 야, 조씨, 딩키셔도.
1: 쇼샤. 당롱체 오마시.
2: 미드 독선 나게 걸 주다 그래 오마리. 겹제 같이 오래.
1: 겐조상마 대고 지비 이메 마세. 토도 레쇼시. 다치가주. 도시욕샤제 주도 마제니 응구 마시. 是吧?
2: 수배. 상게 신고 마시. 팅웅아 레서 약슈지 띠니 초부리 선보 대배 겁라 우다 롱스니디 따과뇨르 체제디지 키세 코메나 니에로 버디 지신의 선보 대기지
1: 미디 니마카 제유네 유엽시 탄데 나데 유자 또 시욕샤비나 자하이 미디다 지구차 마스베야 네바 다다 지구 진구다 샤삼리 어제도 뭐

0: 준라 짐내 그일어 어 십진이 지원 티스리
1: 달로 다리가래 카스마 아 사치 오윤행가 치도 시치 준린 제비 어 내지 신다 개 하고 중에
0: 내지 신다 개 하고 뭐지요 준라 기랑게 긴세리 나비게 나서 거야죠 계시 엠슬링 컨세 나 뒤돌아 뭐 개비나 기랑 제야 야메
1: 啊,提下,提下,孫伯羅勇特別急的。張俊,孫妮姐,讓我們對路過大概去了。我。Please。大龍。啦。大龍,快來查清楚啊,怕你是給過了去,大舅。啊,就是了,他現在。哦,大龍。讓給林玉平給東西。
2: 你最近也啥时候休息了？休息过？哦，啊，累死。雨萍，嗯，那次你也不去了，前些大个啥不是？那主任十四年的卡西也多点哦。恩师林，哦。
3: 来个呗，阿姆斯林，让个人民回来吃饭，来个地做，你昨天吃了了，你啥食材？黄个，让爬起去的，卡不上，给他吃回事。
2: 吴大龙，让永亚的牙齿要买的什么去？店里老卖吧，爬小时，月平家里卡下，用土门都是了。阿姊，有事，卡我马说，你那么啥来用？
3: 喂。

0: 유빈 남자 맞아 다리 도스터디 차와 상쿠시야 장게 리메크일 제벨 해디조 조선 신라가 킴브리 최선을 하기에 담다 야 야시
1: 조선 신라 나 최남배
2: 아 지 샹리 달로 레저 주 되다
1: 别别 还是孙爱有那送的
2: 哦，俺这快点穷，天气太热，忍耐苦了，算了嘛，真吧。哦，你不忙过，给不多啊。地下，心胸要好些。哦，珍珠呢？让人也是你们送着。哦，也是要我去给。今天抓什么亏呗？俺呢？俺让最低贵个来给拿了哦，修的。嘿嘿，天天做个简单的，听到大个音的。
1: 真做呢，托个男的他见呐，年岁过也蛮多，俺连忙我打到小鱼。
2: 啊，人家过了，干嘞是啥开药的？年岁都够过年的。我那年岁过也蛮多，难打没？我那哎。啊啊。还接受，点蛮多个。
1: 哦，看蛮多，他见过去了，没得到事情，俺难打蛮多。
2: 对的，看俺这人家过了，有人给点不是吧？哦，年纪是不是小伙子？年度了，人家过有用。
1: 啊，主任老老对不呐？俺最老爷的，同事个两个他难不切皮，看他难度过谁嘛子？
2: 啊，这你第四个妹，啊，
1: 第二次，当然叫你严肃给我叫，我，哦，前列新的前面俺主任的，
2: 哦，前面前面，哦，叫我叫，
1: 前面俺主任的，
2: 用啊。

0: 내쇼게 뒤지 저블리 양즈네 푸베 문든 카토 양차베 타세 뷰리 기자
1: 랑코르동와타 칼라사와 니녀웨급 빡빡 서주 랑세 유방 빡빡 장세캉도 펩타 유방 빡빡 장세캉키 리브메버 냠린탕 쇠다낭초 렁슈튜바타 강라 서주 랑바 빡베 년세타 륜중 빡빡 뷰네 세가 개바 소기 빡베 네튜 유세 유방 빡빡 장세캉도 펩네 리밍아 냠린탕 쇠다낭초 유방 빡빡 장세캉키 칠레미네 주빈오 빵네 주드파 빡빡 장세 지가 유베 고니 페바라 거수슈 타다 카바르 겸네 모용아 제시 유방 바과 장세 강기 칠레미네 키기 바과 다경 지베 시경 롱주 제소라 리밍앙 냠린탕 쇠다 낭초 바베 년세타 륜중 바과 뷰네 세가 케바 소기 바베 네투 유세 유방 바과 장세 강도 페네 리밍앙 냠린탕 쇠다 낭초 사네 하사 총기 냥제 로람 과다 앙족숨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숨아 찌찌게
2: 新月女刚培养演浪女刚金月兵发展国土同居的业动的中国新月女刚培养演浪女刚巴拉不给的青少年们来了啊不过没的十个月青少年们来了啊这边没的十个月看着演浪卡巴东大你不得参照中国古镇界卡巴东大三万哎卡巴大那体外我操的事
3: 红果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比喻要多啊你就这样不行不多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出来红果的花不清不松长刚把那这个汤刚被说的证明拿着过很巧多啊他往回面谁不明白呢刚着起 那文吧那文吧得不明白说给推手娘子能中起名那文年对他去结果的真书堂了撇他那文吧那武者吧能速动了能出狼吧那文年在做预计真书堂那文得当给你了撇他我们说这看给在这把做的呢他上给些这种原因给个给人不当归那文七句面具约起来春节阳了托过没了来这给其他娘子用这七八来合适一下
4: 他的名字鬼呢李密托当街党习近平领导中提醒李密托偏居前中这书堂给用给冲击给老子们预备母鸡那位地堂地点偏居点别过年那位年度拉出奇迹不你给那位地堂三万平你三年他是冲击领过下郎爬过从中给你站渴望着两个月估计出击我啊我你出三年他是冲击领过下郎爬过从中给你站渴望着两个月估计出击我啊我你出
5: 哼我这个怕的是呢刚把困不得个上不得不约吧大连马个吧我那马修吧你我爹当初还见过很多的给他投入得不起死一浪去那去年以呢你我当见过很多的票呢也不行不就多你我当见过很多的见过个爹当了送家投入的吧
6: 陆金的金本尼浪吹退了那个银边出个轮不马错举证提出变得吕不轮也还将要不约如果陆不吐轮不谈还将吃不约你可以落着错陆不吐到讲七十种可是一起给我提出通求呢能测其贵命第一客人来调爱大南退不谈贴不苦林吐不干给你金本的狗身不上这月各地队仓内陆这陆这谈帕马的陆这
7: 别只落顿堂几间酒窝送了店内，阳台边写着托图。可是，看见客人了，岗位旅店面积变超过十一百平呢。看见高二的新门娘呢，厕所今年没拆，冷缩新呢，哪里让土地又把一起拆掉？

0: 中共红军党跟你去北中央执政批评委员领导人，仓总区总厅初步传闻他，曾对德吉布的传将穷心，利息已送向南北国了。我觉得古族罗罗，山东籍开具多批行军作用协助的命令，从来开具团里给，托萨对越北国了。
1: 第六道，他们来对不怕，让给一托三郎在团里说，七九给马子偏心当别过了。
2: 让给给，俺家起来给，单位老在干出钱来，俺家子孙团结，让点土越别过了。
1: 伊让给给送读书军退去了党员，阿里申请给伊让给边疆人过去不提，马退了参加跑步村个民警，先别过了作业。想不啦，是不真难听呢？是着呢。
2: 지금
0: 파르동사바삼미시바르갸지동신유탄데금니세콜레치로마르네베트리군두이마타차자라타강첸보정준소케넘싱이마딘유팅원케탄데급소루슈차와라눈슈첸보체그유원야디로산네티게루슈공시중규인류니가응동말라제베계용게총결타총대순제십주하게넘신내줄라두둔이십체도바타록제응문수네연기네이십체주로로람토구여바시
2: 这里根据陆秀公司拉在北京的先吧乔纳森第二次以中国人民马拉克按照六次人年的恩东企业确定恩东的通共有局级别规定签署别得定大连女婿签署契约结束模式年过给金字塔特定给宾州结合推蒙片界作为签署三百九十七年结合卡了第一中国塔怎么领的偏多别第一个人不对过协和提呢基本书记习近平给对岸为局级人民认真签别主席张伟国组织塔团了不是提示
0: 지급 수지 시진핑이 규제 넘지 중추 체비 규제 넘지 님준 체비 중규 초세 토비 치조로 고미에 외톱 케진 시리라 점링키 폐제기 기변 냠준 체비 레디 첨부시 강시 규제 넘지 님준 체규티 냠제 님뒤 체규로 조리 체내 중추타 정진 상대성 개공사업의 냠레 야제를 당외 바르키 폐제미적외 둔삼소 지급 수지 시진핑이 통도 파송토 규제 넘지 님준 체비 커주로 척동을 군대 동화타 규제 넘지 기제미 설도키 로주로 외동 댐비 둔정 뒤주로 군대 땅나와시 계급 폐주를 행강 규공 고이 시시장 량림 총기 지급 수지 시진핑이 제시 개진키 규제 넘지 님준 체규티 중규의 초세 토비 치조로 고미에 외톱 케진 시리라 점링키 폐제기 기변 냠준 체비 레디 첨
2: lé mè bè nè yè bè pà rà pè jì nyù bù qìng yè. Cùn dà rèng xìng kì lè xì kà jì tà, chùng yàng zì bè mang zù nàm zhàng kà lá dà tùng yù qì bè, cùng tùng tì mà zà tùng wè ràng mù tà, dè bì chù zì dùn dù tò rù qìng yè. Gyù jì lèm jì nèm zùn qì yù gè gè bè tà ngè zù lá tà, gè jì zèng zù sùm zù lá kì yì wàng chò nè, mì rì kì lè wàng jì lèng sò bà zù dù qì dù rò gùn dì tùng wè lá lèng kì lè dì kì jìng xì dù qì rù yè. Nì lù yà gà rà, 西安街机出个设计所传用直接路边中国大约路边车间美国人日日新东国苏博士听闻他们这话了美国铁道企业冷地设备推动柔美拉达的七八塔西安的人家里面对设备发了教学了年轻人来个月八塔铁推出美国人居民的人家是松居教不月八士西安街机出个做做人苦就才有公司强通风险人家是松居铁搞个这对塔解决国东 冷地制作界确用的比这两年的情况成功预期什么事到他们的对面跑了中央的美国的厅其实你都估计解决什么的推送不来解决就不用查出跑了月落队的话看到他的贵州蓝皮能做东西厅这几个来解决他的贵州蓝错到监证些明大别出蓝加他是不是解决什么他结果他是贵是不是解决给出个加他恶作了下东头月刚才看着解析

0: Kabar jangdu shane, nyamdu digi ki tsovar rö.
1: Ya mi kimbe nukung dibu mebtang, nukung kakba, nukchu yangsu dunba. Go na, go yu kor, lopchi ngidu, lopchi jikchen jimhudu kwa soki, ya mi nichu tunsi, gyobu qingpi tangdu pebtang.
2: Qingpi tangki tunse qingpi luni, gyekabki qingwa laki yubi, ya mi nazi juxi xiyin.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3: 균통 야메니 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겔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불람 로고 루충 당부요 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4: 아 카절 가시가 종세
5: 총다 비우니 다 뜸바다
6: 이제 니마세샤
7: 중국 규칭 규감네 탕구 벽게 때모 시로나
8: 기랑 쯩이 들이시네 안이나 초 시바랑자 레워지 구지 초레워지 지지지
9: 미글라 딱제 전에 미그네기 녀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심주 강타 잉통 천재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내 대외네 신투블라 큰중 경우 조미시 비징 비민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심주 강기 안제 수덕기 면주치덕 사르도 대유진 계련 방딩 주영아탕 미토 장세 목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 냠수 제유 계시 기란 믹접지 치바타 미세범 메통과 믹주튼바 미깜보소기 내튼유지 비징 비민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심주캉라 펩타 모여라 카바르타 송칸낭 리펜기 고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리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 총기 링고르샤람 파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앙니추
10: 어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불도 돼 예 티래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돼 별 체념도 돼 대신다 돼 이네야 수업도 돼 직신다
11: 그때 난 저의 한국이 진짜
12: 年年在当，那部如果年在，那根本是出人吧？那就真不说给，那公爹不年在，预防那当那位数据看了别当，那想不当，当时大军接前呢，给给哦，进屋里，预防那当那位数据看给监管堂许诺，诸葛苍马人当人命啊，娘们当错了，人民录取堂是这个当中的，给了第六点那万钱，那万爹不明白堂，那万收给吧，是出人吧？就是娘不说给，那就预计预防那当那位数据看了别当。 那我五只茶不说给，那我捏着鱼子，预防那当那位数据看了别当。预防那我数据看给，那我不谈，那我张子前呢，给了第六点，那我写进。给用给母鸡同大银钱，人民啊，陆局长写进，两门钱能做。那我谈那位捏着鱼子，预防那当那位数据看了别当。别当陆局看完，连我姐估计，主体松啊，积极给，三年还是同意，两天后了，富康民康给他追。
13: 哼，横过这阵的还是那，刚把困没得个，上个跌不远吧？那里买个吧，我那买去吧。你我跌当出来见过横过的，给他投入跌不起，死人那些。
14: 那票年人呢？你我当见过横过的票呢，也不是不多。你我当见过横过的，见过个跌当了，送就投入多啊。

0: 포장 보다래 더블유기 파고도 초대치 신비 미남 신주 도고 신도 지글 지디 인비 튜럽 사베 편전 디니 시드윈타 지도 덴베 초아르웨 나바 냠고메
1: 俺陪了早安姐姐，落酒季主给，俺做过的地难落了，长么钱不打，退不要紧，脾气要紧，给的要紧，回的要紧，没的忙不起来要紧，你只有开了头不一年嘞，长么，爬了走了几个人，狗日起落了，强奸了主的。

0: Lhasane, Parda, Chile, Gyatra, Chöbe, Shiza, Chonggir, Jianglu, Khangsar, Diguna. Teda, Chawe, Chuchi, Shik, Churda, Churmuyi.
1: Nganzo, Jianglu, Khangsar, Digu, Teni, Mirik, Mabu, Nede, Chise, Digu, Shiri. Tata, Chashana, Miri, Chuksum, Zuyori. Diguna, Manzo, Chikdo, Ngapya, Lak, Zuyori. ngay sambar teni sindri dobu shin tambur chikdu tewe namba shiri samgi changma Zhonghua miri kimzang chikdar tewe namba ngun sumdi re
0: Turab sabbara pyoeg miri kaji mangzo cho ngarwe digi denbe chowara loga cho shi yu
2: Buida kongbe tongya di Turab sabba pyoenchung peke tongya goyngi ki langchiri nido nishtenga lor pyoenchung pi Tungi ki ji ren tan di guo tong ju sum dong ya mi sum su ji da cai ge gu xin ba da. Xin hong le yu wa mei ba zi ge bi ne, tu cong bu le ge qi dun par yo ji, tu zi xi dun ma er par zai di, ge yong ge dun che li ba da. Ha wa du, chong mi yong bu tie de ne, par zai di ge yong ge ang tang bu li bi yo ji.
3: Pei ge bian jiao da ji zo pian ge qin bie, wen se tu shi ge tie ju di ne. Bian jiao da ji zo pian ge dan ba da qi ji ge ne. Gengam Kuryula Songyab Chekyudi Kheji Burtyungi Nebopto Xiaabdiji. Da Gengam Sibye Zubgyung Chekyudi yi na Bianjiwa da Jizu Pheke Dongwe Hajan Kheji Wai Ngunjujiji. Pheke Pheke di Gengam Kuryugi Jindan Luidong Cheche Pheke Yungyur Gundi Dangwaji Maji. Da Pheke Dini yi na Ngarxin Kholu Yongsu Gengam Kuryugi Buize Yakshu Ki Sogui Chechiji.
0: Zamlingi杨子，一些也出兵。后来，两人送吧。错别杀到你，给我军机是没有送，唐行张学的那些。后期听了建筑军区别处，每当人中看不起军，俺们的人就谈，人中看不了结果，人中看不了断吧，人中看不了双脚接远江前。大家。 표기초타초이추비지지용야부용교균경토미계급기땡게체배초공기코류뷰제기체실레비용정중성적규십주십년기제릉의주체십주시지단청중니니기땡감송제경신유다다감세토계지땡배리기소자리책동자미둔주튼이유바타계급기전년성적체배리기소자리니게십주시주유 破绽不得了，特别多。他是罗里党成立我家建议联系拉达的前村，今刚苦有，我们是特别六十七。新竹的都社区学者加入初中用途当晚他，罗进了三度去双子镇去协同国家研究生吧，苏龙扩展现在镇去九股党城中松心。俺说加铁铁都南北肉铁的，他家我家有六件事。 推西的南巴扎维川大王天给平江苏可是俺亲靠越足的肩从我儿为唐心脏人员出当地你蒙住表达的用为是另外的决心退入沙巴了肩干西边足的前边虽然退别别断断没了 포장보다라네 파르다 찔리 듄잠기 사네베 제본권이 퓨규 난댄 글로베 권진 추기 체이 니도 니르질 도드미체 니니니 제본권기 루주토게 케지니시기
1: 니도 니슈제직을 도와 듄비체 니슈니니지 체조 지접 수지 시진핑 제본권기 소젠기 당젠도 펩중 지접 수지 시진핑기 추루 근룽시 내토바탕 폐기 땅와테 네바르투 네티 지조당 첨든용와 체크 테니 잼링기 추루 폐기당 지자치비 용접 추니인 표규 난된 폐기 침바테 미멍기 초와 리저 체규당 지조 딘링 용규로 편바유 추루 첨든당 지조 시든 미릭 튠지 용와 제거 부규 난덴티 양탁비 피기 가조수 교체 피기 티위 약바탕 시제 티위 체와 용시 순주
0: 출루 다르에 춘이니 첨뛰어 라류게 출루 강시 내도보다 피제 좋아티 네바르도 내티 지조다 첨뛰어 용와 제거 대니 저블링기 출루 피제 다 제자 집에 용접 춘이니 장제기 출루디 나바르 치숨도 중화 이스시 체모로 시주바다 중화 인내다 튠츠 신의 균정아 균정 제도 다다 배우도 비규 난댄기 최기 추가 비유 책동 등장 하유 바다 저주 시디 척동 삼유 야지 저준단 최대 망조 초로 최대 랑은 임바 냠수 뉴규 근배 저준수 배제 중화다 딱세동 체내 줘봐 곰줌 나와서 수균기 최기 초가 균된 달배신유 로다르기 쇼된단 간된 암주 사가다 와서 수균기 최기 초가 고림 달배외 최대 망조기 최라 대심 체배 괴박공유라 최대 라면 인바라 침신 지구르다 송죽도비요
4: 지계부수지 시진핑 표현을 비디오 표규 낭된 균단 체와 균진 체제 중국진의 교부 체월의 송화시 가면디 인간조 로기 침부시라 기초 낭심기 닝부 이내시 시베 직내 이내시 계시 튜딘 얄춘 지더 매부다 튜럽기 죄다 뚠더 매부체 기도 냠용 제모토비기는 균정한 균진 체규디 문균 투비아 요마리 승비
1: 듀럽 사파르 페도 최대 장매 인바르 긴순 첨부 투비아리 페규 난데 균정한 균진 체부타 근베 최준추 비제 종와타 딱세 동와 체내 저바 곰줍 나와서 수준지 최지 초가 균대 달 비교리 최대 먼저지 최라 대심 제비 괴바 공투가 중요하리
5: 만조매던디 주고 들고네 신나. 들어봤어봐. 야부지인 봐. 영조를 섬으셔. 아니, 예망롭서 유교단지. 대랑아. 배조롭서지 싫음에 심줄로마를 교련해줘. 말아 주제 전에 시설 장부주. 나 결정 원해. 제마. 추로 다루다. 조주 꿈에게 자사추. 배주 난대단 제조전으로 제조 첨두 용어를 미도 쥐어도 봐 제네. 대두인지 내게 미도 봐 제주인. 제정의 뒤럽 사부당 로드윈 시즈미의 소신나와의 당중양기 최저만들어야 도구를 섭시에 나와라 토지체 쇼인
0: 니도냥알로 도주비 최초니니 표규 난댄기 루규토하기 캐지니무시기 디니 중국중양기 지접수지 예급기주시 中央某位的主席习近平给中南海路边境一定年确实也不谈见证了。记者书记习近平给边境国政局部明白的松年南电机官员提醒多不妥当。天天三家忙着的举报过来，票据南电机最后先切割不谈。美丽团队谈电不尊重，边境电力谈票价拥有了立即电话计划表格被关门了。
4: 这个书记习近平给加入杨洋南部的党中央给在这头湖南为人意大革命穷给边境一定的军政部是应别为难而陆局给给这几部应不得退入给这几部应不得娘子什么事来求俺子拉进退入亚国定制节的给不得退入三部定制节的给不得连的孙他们三部起来还是 主处了电话准备的每个一个个人所呀密码了呀小学主编给这确实接球是大第一呢南电区路给停电主处了电话准备是这三者的我的人生病

0: 어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도 이게 로 주제 건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도 나란주 사물도 와대 얘 티대 직신다 이네대 이 나로대 직신다 대 별 체념도 와대 대신다 대 이네야 소프트 직신다
1: 또 대단 소에 한국도 진짜
2: 전수당 내 지금이 집에 지고 전수당낭 계시유 정규영 내년제유계조 내총가도 피면 이미 비주당 내년제 다경치적배 내년제 유계조 더나낭로 내년제기 내둔기 옵징우 미대와당 영웅 미당와 예수야구 미티바 소리 집에 차로다 롭중라 슈긴티바 마세 미남기 내게 뉴제 마로 좋아당 연구주 내배 착세네 폭배 양가토로도시 내년제유나 전수당낭 피당 개용기 무지성다 성가이비 연수유 세윤월수 나구 데루시비 전남툴라 옵징우비 전수당기 샘사기 저와중내 군라 디당치 유주당 미주 나주 상황소비 주터마위 성가도 핀내 이민안 배주제나초라 단도 바야 바윤산 진수당 중매 금주진행조 미장라 세시유비 문란림나 문란불규인 퇴주 탐지기 니의 성가도 핀내 루주당 이민안 연보당 배주난초 산에 하수종기 링고샤람 파고송종기 이담 가방자 량호제 구지 주지응안 안이추
3: 신의 누강 변종 예라 누강 김유빈 사장 고르 통조로 이해동대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제 뿌르 정부 신의 누강 변종 예라 누강
4: 야미 김빈 너 공 대부 미에바다 너 공 각바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니드 로스틱진 제모도 과소기 야미 니 취퇴시 교부 칭피당도 피타
5: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 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캬미 고르타 나고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6: 균통 야메 니리 탕 대외 정신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베 십시 뷰치라 겐린 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7: 다야자기사
8: 자들레 돌돌주베
7: 자가티스스키라케요 마레 람보로 친친네 마레 한디파디 배지스탄다 디난기 줍스존네
9: 人中的面子里切上炸裂卷起面头了炸哪不也不是切鱼所以这盟友的店家韩立方陪去当的这个人都写干不就这样子婆婆当所以这盟友呢就是地雷人子去婆婆当而你就写当呢所以也不是领给这样我是恰恰都是也做口下了你让了陪去当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去落了呀你没我了呀妈妈洗洗洗的南部了呀哪不帮不
10: 也不是要的韩立方的我那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老人他是温州村的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书米住三边我韩立方从康林国下南体给科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狼国东瓦塘卡拉萨瓦你年为个八卦石柱浪子预防八卦脏西康的撇塘预防八卦脏西康起 日本美巴
11: 娘林堂崔德囊桥冷血团巴塘刚拉石柱狼巴八百年在堂轮中八百平年三个开巴索基八百年团月菜预防八百脏水康的平年人民啊娘林堂崔德囊桥预防八百脏水康起七来明年做平我八年居德堂八百脏水几个月别过年配巴了各所修谈到卡巴的节目年我用啊节子预防八百脏水康起七来明年开一八百大冰七百四冰龙就结束了 人民安娘林堂崔德囊桥八百年在堂轮中八百平年三个开巴索基八百年团月菜

0: 자, 디저 샤호르베.
1: 지, 니 부지.
2: 봐봐, 언나가 럭딘 당신기.
3: 아니.
1: 디 화신리, 수지 위라게 안 존나데야 구지 쳇브리.
3: 알레, 예예야, 됐시다. 랑쌤자가 휴시. 야. 어, 랑샹도네 요베.
0: 아, 샹도에.
3: 어. 랑 메도는시 차르시비도 도지 시간바가 참도
1: 랑은 좀 좀 가르치요 미즈로브 치모와 데레고 체교리
0: 아시 나 화친스이 나래 룰리네 데레고 겹추
3: 랑 로진 로민세 목줄러 용이 기마르바 그치 팀제필라 니에 베디 고할로 줍제샤 고할로 줍제샤 랑은 좀 나한테 님비
0: 어
3: 쟤네 야구시오 맞지? 让 도와 줘야. 주저가 랑시. 남의 피니다 살주니 리바다 리제 카시 카리니 니.
1: 야랑 그 주머주 셰제 밀시나 구이베.
3: 맞지? 꼰줄리브.
1: 니 랑시. 캄보디나 나다 화진 샤든스 데니니 랑셔르 교.
0: 아자. 니 셔르 데가 친구. 남미지 주고 선자 나다 요 마시.
1: 요 마리. 랑 범 키캔지리. 마시니 셔 캄보 창요리. 데데는 초요리. 데데시.
3: 지 주모 랑캉부 다 갔듯이 서지디 차르치님이 차부십절에 깨부시다 조소소 지겠다
0: 아지 저실 대주는 창철이
3: 아지 나 소낭다미 윤도 서지가 내자 소고빠르지 탕탁주의
1: 라 마쇼다 화진 끌르셔도야 마쇼다
3: 가르치님 봐 아지 아마 가르치가
1: 랑 도와대 직도다 배드 밀 디르제디 미지다 워차주의
3: 아마 你 咋 수입 범위 呢 顶 这些 집 了
1: 让 급도 유입 前 用 不도 왜
3: 가리 급도 없는 도 쓰지 你 봐봐 아무나 도대 미 루조 집 了
1: 让
3: 让 구장 미러 진래 지 경 역시
1: 让 규 야부 顶 这 치야 민도 왜 아
3: 말이 아무나 멋있다
1: 주스 쉬어 강바 채지 내가 규다 규다 지
3: 권다 채사님 왜 미슬린 조선 자 가시 샤라 세는
1: 让 이는
3: 아주 멋있다 아마
4: 让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 다시 딘지 존

0: 预备，他的那个退休了。小哥，俺们来了没？你今年我这些，我让陆天华请你，俺是拿了两个月呗，六千老么的，拿来他家里，我让董处让我等就些事，起码拿三千的，你来端场的。
1: 啊，看啥看啥？看啥？
2: 可秀英的。
0: 他的天气如何长呢？退休他们这些两个立住起我是，今年咱们小哥呢，两面些代表呢，看着多。
1: 乐姐，
0: 青川的会给董处让我再次做一下的，就那个做这边两个的。他的陆天华请来啥？ 今年个，我拉全大忙是退休了，老孙能睡，俺做青川的可以给董处让我，日本糖果局投票去。
1: 罗军也这罗军去了，上次咱们看的有呢，李团长的先知的，刚挨多呢，可是东阿才个学。谢谢。
3: 阿忠义，
1: 你别去，叔叔为哪个里边个？快进呀，让对的，对的，
3: 也去。
1: 答应你要求是，让俺做董处让我那边罗军了嘛，谈过的事，让起来可以呢。
3: 哪里去了是？
1: 这让董处让我了解下去个，可是那李国肯这是给我的，可是应该他不去接不让嘛的。
3: 哦是，让明了可是有哪路的？
1: 俺是张爷，工厂长个张爷，俺俩在明了这爷，青川去租住个了，俺爹呀李国这边。大大姐，让个爹是哪个来过去接去没？
3: 啊，过去接去。
1: 好嘞。
3: 让你了，年纪长些，两千多些。俺做董处让了，你不是去算账？罗姐，你能做了，东部怎么开车通啊？这，退休以来，连开车时要嘛？这，开车到台北去了，董处让大家请吃饭。给的用过去，董处让罗皮呗。
1: 嗯，
3: 董长。
1: 的，明了啥？黄先生。
3: 啊，是。
1: 黄先生。
3: 黄姐，
1: 你让了，俺做董处让给，你只有多对中这些，没想俺做的民女女姐，两个谁开要嘛？这。 让老金老母去，叔叔老在那个别的国过节的用嘛些，老家这年大，学习资源不少，让个两个参谋交的，生意呢掌柜人多，让地给苦油了，穷死个的，桌子的让个人，今晚呢让兄弟店主，俺做的退休两个月嘛些，两个月都用，每对年是给我们这的，让对的，顶俺做董处让我这，让老金去做算账，今早你做军事要嘛些， 对呀，老板做不大正啊些。那算不晓得，让爹爹啊，有人给算账，你们有配送超过要的啦，你做来给我们要些，起码让给俺忙起来啦。让个我那要些是，俺爹两个钱呢，有人给我钱是，俺用作的这穷。
3: 阿来，
1: 哦，两个是呀的，苦大学习这么多，他年长的没了啥手艺。两个，两个他年是嘛讲这是。啊，让对的，两个啥的，没些钱那都苦大瞧着，一年挣大个些钱了，可没聪明起个来。
3: 阿姐，两个是个月。
1: 哦，这掌柜，可把住你一把。俺做董处让我老君那么些累事，你也没让爹过来接过去用。
3: 参谋看啥？俺花钱事业，来过一点不着意。我这人接了，人岂不是大名多？阿姐，我们得说许多。大爷，多啊，叫起的，俺照顾你。
1: 阿姐，让你这些年阿姨，那在花钱，俺让你母头丢了大家住。住，哥俩个是光阿住么做？
3: 花儿，很多年没呗。啊，年没你苦闷多，没记不着，看没弄啊？伢们呢？阿家写的。啊哈，马瑞，谈的，两个连着算账，马可不是许多。你那开车马瑞，怕说呢，查出来。顶这日呗，伢让出差不是两个，刚过去办的，给不需要的。
1: 阿姐，莫和阿家有事。
3: 开药嘛的，都是过啊。
1: 王姐，让我弄点给接送车呀，可这就是。
3: 他不接车就接别个姨，叫我点头皮。
1: 让给这边过不去的，我那也不是差多。等起嘛，把送给别人家给咱用的车的，每次接人打电话，心就想吃西西的。
3: 嗯，给俺这点呢，俺这每次的心就现在可不就心思的。
1: 要多。
3: 到我呢，俺每次去带些啥些点没着，董处让我在这去做准些的，我那什么做也不去的。董处让我在这穷逼呢，现在能够在这做头些，也拿董处让我在这做吧，算在这去过些。何子，看着去我些啊？何子，老七了吗？咱俩几个月啊？
4: 嗯，西山才几个月。
3: 看着。啊。
4: 到对时间了，哦，孙子个的，人类给他们得个月，
3: 爹爹家还是穷人啊，
4: 将孙子做长隆集团，生多过好些。
0: 다디 쳐 가로지. 투수 쳐라르바. 녜야나르 셰유다. 나주 레가요 장에 고베 시란디게. 장게 인지 토야고 접슐라. 님지 딱다마 대비네 겨르르다.
1: 디아자랑로 대비치. 나주 동지 제자.
0: 따라 챌린지 신가 주인다.
2: 저가 충드네 저창게 남아다주.
3: 라셉 화진 로용비.
1: 어, 로용비.
3: 야. 점수다. 점 동원이 심부시도. 조서다.
1: 뭐가 뭐가. 아리 잔데 야고시 대샤 나 텐다 차유
4: 디규기 숨도 요구되죠 답제 규링 르침브레
3: 티트 아 티오 피진 로숨면죠
1: 로숨
3: 어 마리 마리 딱다 되면서 던자라 롱아친 요르바
5: 어 베지 롱아친 비
1: 쟤는 숨도 요구 쓴 아무 과열에
3: 마시 잔디 시지 같이가
1: 아 니 규응의 체제 디게 디냐 차체니 어 숨도 요구 마제 디게 하세 과야 체도이
3: 다디 니에셉 싱메 네즈디 제제 샤조 장베 나르디 칭트완 나르 주기 샤모게 나르 치리 이네 칭트완 나르 주르 차샤나 사르츠베 나르 주치리 디규 송동 묘딘조 급공미 샤조 장베 나르 더브치리 나 칭트완 나르 주 수베 제라 데 용비 체사랑게 셰야 동부 암디 니에셉 싱메 이네 해싱 나르 라셉 허지 나 조 동자 라긴 럽 송자 콩케 텐티 킹지 콩치다
1: 단자 랑게 싱게베
5: 디양네 문에 도 싱게유 롱어 조광了
1: 我让这那个学校的啥东西有些，一年东部俺们可把都没，做起嘛是吧？看到俺让这女的给，才给用呀，金属头呢，大概这个有是吧？可把都没见过嘛是吧？团长，听这些一句暗语，江苏籍呢，眼巴多，马这里还可不过去，马这块玉米的个色大，啥叫拆迁拆下呢？锤子大，乱切，差不可是四个玉米，加金属，铁柱上嘛，俺让这诚信拿车务去。
5: 铁柱，成都三百个不打，车长。啊，这倒这意思。老在我家，你让了去哦。俺这的让个江边西街，过去有马的了，便宜多马的。哎，俺这的让得大。哎，这么去，等到夜战嘛。送信个主，我顶子开始最应个的呀，多些的。 야,
6: 뭐가 뭐가?
5: 신부지 여자. 야,
0: 뭐가 뭐가? 가르쳐야. 가르쳐야. 가르쳐야지. 아주 원표를. 그래, 네 교육 배우고 성도야. 네 교육 수업도 잘 시켜.
1: 네 개체매.
0: 그래서 내가 가르쳐야 여러분. 야, 쟤는 써다매. 야, 써. 가르쳐야. 가르쳐야.
3: 멋있다지.
0: 가르쳐야지.
3: 가르쳐야. 멋있다. 가르쳐야. 가르쳐야.
0: 그래서 네 교육.
3: 자네가 뭐니? 하여 멋있다. 멋있다지.
0: 그치. 아주 완전 다 돼. 완전 다 돼.
7: 我们要实现越采越多，越采越好，青山常在，永续利用。
8: 我们就是要把这颗绿色的种子。

0: 세리탄 튜베 다단리 지소탄 초와 두고치 세리탄 튜베 능교례 초에 딘주 대다시 스마 행게 공감사 탄데케나 주지시 부티니 편중 참로리 선지 부덤수마티 덤숨부 디체인싱 하우 튜르네 니세 튜르파 갸즈슈기 겐젠덴베 응위리시 원야 하람 롱고 동교니 차 시응원라 베트 자메도 침부타 태가키 규범 매버 차베 규긴 탄데 양가신 또가 왜 사와시지 원나 부덤수마 원에 규체브리 탐 탄데 콜레딩 대다기 규범 사원네 체야 매버리 탐 기린기 계제 매베 소자 베나 샤미 주의 마타 덤미 디세소 부덤수마 냠토 응아도 퇴목이 매버타 니니 인수 유버지 탐 샤미야 티고키 베시스로나
1: 본담 좀비 규부츠와 한우 튀럽기 원교 체제 오므티 수인 티니 링제 미지련 예외 뒤미 전부 로니 민바 수벌 참모타 세르만 노비 킹비 교조식지 디소더니 로마숨 체라 잡았다 잡부 예비 원키 밀리야 본담 좀마 세그여 계속으로 지딘토 티슈기 참모여 미남기 사조 케슈기 전부 로니 당도나 본담 숨비 과거의 제도 근제 지구 유비 외주 지구 유 전닝 사제 소수의 한우 튀럽기 교도래 응원 받아나 본담 숨만니 한우 튀럽기 젠다 너무 대신 계속 롱어 통주 숨차 니 내바타 이내 롱어 통주 니차 신문 투 로버도 매부차시 본담 숨만 원에 기부체 바시탐 다디 고리팅 기다기 기부 초대 지게 유탐 광시 北海기 로레이에 뒤수 땜이 디센디 태종 매파 소원의 재단러 교용구요 나우의 기지 매배 소장디지기 송의 재단러 산다체대 규비 광당지 랑자 갸소 로주구요 지 임자나 양 땜이 디센디 문담송매 규부마지 계대 콩대비나 태종원의 년년 저유부지 폐지 롱어 통교 나차 숨경원토 갸즈낭네 루부르토 섭더민지위 기진매베 소자카지튼 팅디 소자지 폐치베트네 세츠긴기 지구의 당튼네 무티지글라 윤동조신유 강바제마타기 쇼순지 소자틸 용용기베기 윤동침부중화탕 카지 치료의 체부시 기회바탕 수부탕 강바 예체제유 티니 균매 차상위 좁지시지 세세쇼 티 人归王 고송제도배마제 윈삼기 된장대입지 멍시 조수대월 모자르치위 남사부 망부중 기지 매배 소자티 유리 망고바 갸즈낭기 직진비 제자바탕 문담수만니 콘조추 퓨드종위 존재지지 롱어통조 망부중 뜸이 디세지기 세수겐탕 강다진위 사준진삼수 중두기 소화계신이바티니 문담수매 소대세당탕 지구지경식 대조차롱제바탕자 충전 조회 치고 지구유 배제 팅 주변 제지 땜이 디신 담아 지딘핑 점모 체수의 디체두 세최기 빠슘네 치수 지구유 땜이 디신기 메보 퇴니 체디위 초대없이 니원이 제강 감사탕 갸주의 발라 손에 제부티지 양부담손며 대중인이 가지려 년증 땜빈 구유니부 총례 치토말 감사한줄 다들 기진 매배 소자기지 세골이 강사를 키우려고 탄 대다기 매배 손에 시럽균진 제외부 맛에 다르게 공배 당류 대주 공이 소도바 탄 구림 댐비 규몽기 냠대 제시부 맛에 더진은 내부 탄 다는 남로포와 탄 원체 갸주난 강사를 키우비 문동성과 티 나선의 유동스림바 무유식 대유진 다다양 나르신 세도 제단매 이내 문덤송매 기지매배 소자기 니니 여동세도 마당와 소자추 니붐 예진 송유 다다 소자기 직자적 굽주하삼 돕치위 규디를 돕아이 문장 기지매배 소자 피규 제배 규림 개지수식리 구교기 한우 퇴력기 경외 남한 종료 파위 된진의 고장바시
0: 샤미야 지마기 천천 주시 버시 우스 송가 난키 금주나 루베 체니 신키 담베 체라 이남 시비디스로나 ngansu chongren ne thombe ngob chela jida da ba do zam ji yu be nyu char chi zang mo chui di xin ne se chu gu yo ji ine te dang che chi tan da gu zi chong ga mang bu so zhom tho zui ne du cha ba tha thum je ji be gum ju na lu be ngob che xia yu ba ma ze so nya ki shuo gi thum ge bi xin yu be nyu char chi te ga yun jo chi ne long ji chi tu che sang mo ti ri ni ngone le ga zhu gen chuan wen ne xie bi ne dam sa xi ra ji 文件怕得对得对了，咱们应该随时提的，肯定是全部赢了。提领安全同我们最新机器的，我车上么谁也提赢了，今年没被我车旧价车的，车在马尾可有了惨白车给我，连女堂双年七中间前边，比例堂咱们得不得说给开就点边，我车虽把四个月的。根据南路边我车提的，虽然是极少的，同给我们总的，明明用的时间我车上么提的，只当去我车先来，看下将给拖多少呢？没开始了，新疆南呢，我车过不他。我在做，天天都不见前辈给人去，人工都怕住个月不他，才提到算不移民去托个月子，才三么年算不移难。我才算不移民去，没上面托过前不前辈那段时间，看一次呢，我才提到说真的，拒绝都不接，心内骨子从干去说这么干的些个月子，给人提出，我才给我了给我签约他们。同我托三不接三不移呢，我才都不天天送，算把那头买不起人。天啊，我才怎么呢？我才去水彩卡机乱动起来，用完得得囤在心里。晚间我才囤给他，囤着几百个人拿。囤给七天给呢，只有特别姐姐，我才算不用头七个月的。别呢，人民之外，下在咱们他连女所在了心里，囤给个人拿。人穷如果在他，那不是我。土生那些姐姐姐，我才算不用头七个月。他们通知给丢人呢，团结期间去，俺是我才算把那个儿通进七个月不变呢，从不开几个，就别虽然通知给呢，我才给永久过内谈，因为车子日不存进七个月里，所以虽然就是肯这些陪酒钱用，他都借钱为呢，明儿我才算不永久去肯都去接人不是。你呢？同我托，我才忙起玩儿，去都在淘宝有把店，咱们常说前年年差七个月，咱们没变，永久谈，因为车子开不开那段车时。才咱们你先去当别他们一男，都不能咱们住身边，我才团队。每个时间听你先去当别他们，不在身边，我才认不他。双方人不客气的，我才感觉如果提到都不接，我才说不赢到前辈闽南生活有日，同我托马日，谈到老大去身边几个给才些事呢？让给去我才咱们购车店面提，才中了装身边我才给购车店不来，提完两百有日。铁公车呢？我猜咱们来南郑州谈都被工人仓们木质来人拖七个月呗。我猜仓们两岁七岁，开的天呢？我猜如果只有呢，更没办。我猜现在啦，因为车子给绑着，听一般人可说起。从北门那些位呢，车身结账菜价来给呢，团菜菜林村的钱没托不马塞，体外所中托团没容我提，从八日提来托为空军破塞。咸阳我才去，马就给这扩展区别军人南去双梁托单谈，新民西皮日，长城托单建阳参观二八图，一个比三姐店家菜市场团管，提起人，新来送人文那些位呢，人不新单别我才咱们给这谈，虽跟我才出不来南去，我再打多位呢，提店家人心安慰托。有吧？讲春天去来暖宿着南，花岗去长着人不提，青藏去特长来讨有不谈。我才说我谈长着前辈给人们媳妇，哪里前辈过来亲戚？他是新来，谁从谷子从干哪里来个月的？一来我才咱们呢，假使假他们咱们认不出眉头。看一次呢，确实那些辈呢，我才郑州谈都对，米谈直接谈，我才了更有有头没问题。给我车上给别他，请我应该去人家养七十主意。今天去草外处下载南通买去给我车上的肉松不知银。提起单内部对面，问家肉松不知的大去，吃一我才去碰撞人家谈肉松高了单的，吃一我才说中头小云通路西拉着西。确实是呢，觉得我才上面来女路子穿得明白那样，不知给别气气。天南呢，军头通马修给南京呢，龙哥有心谈，三木是心所言。没想到最推到头，给我车上的西街骑得没讲，人家给的谈谈，店家给气头。军头我才上面牛哥问，前年年前有别从大去来女说着谈，故在从干去囤在当官，他就故在从干忙不干，空铁土白，麻辣炖鱼。我猜咱们牛哥不按最提大去，脱单拉开了西皮姐姐，菜端移民了店内。我猜提大新日肯定估计从干了六个月没洗头，提大菜不赢呢，咱们落地往源头。我呢什么又来点不洗了呀？估计从干南跟江南路边，我猜张马呀，西湖边内忙我听这多，提人不洗提，时间就超过催一年，提完得不得我谈？店家落地外国呢，我猜张马去瞧。
2: 是吧，林哥？提人去南端咱们就接触。那么今天呢，没推荐，俺嘴里曾经能端开，心头有意呢。看来给老多卡巴给偷偷，品种农村年轻的估计确实清淡。然后价格一套呢，珠峰云溪被 A P P 的彭林南的是确实。确实清淡一套套，俺嘴里曾第一名的呀。三三同志是自由的，那么另一个村，俺嘴里曾经叫铁路公家谈建林，看来能端有呢，天然能确实。
3: 解糖了，那边错解糖。今年社会年跑拉不远。今年社会年没他们解糖跑年不远。石洞路屯。吕仲伟唱。张阿拉托南鲁屯面具今年社会鲁门镇杨大街的地堂堂马王板松永强

0: 디카라니 랑게키 초주 탕슈이키 참에 초시히 초공의 대연라 지릉원주 시비 중니 승기게 로니 슈사게르 레베 수남 진젠키 총결난 피게 동외 고급 뇌동 제디 퍼유도로 로 십주 시지르 레베 호르토담 서지기게 로와 점되기 로주 닌지 따라 시림기 탑스 탐보로 교 총마 도슈 냠도 되니 마범 연주의 탕잔타 기도가 송겹치 팅디 용 편조기의 재능 초계 뒤체 마범 연주의 긴감 송겹제바 진부 슈주히 도위 토간라 뎨주 용수 지와타 뎨니 마범 연주의 원수 군기 창에 초보 초배 초공 테라 사투 근투 기남베 용수 킹 데카르니 편종을 있어구 보신종 셔규도 내베 마범 연주의 담레 기급 준비 중 숨겨 그 인시 대야 강가르디스 리규기 칸르 부체타 히말라야 리규기 나무나니 지외 파르차유 총을라 서법 토제 미 시동 앞기 승기 유바타 초공의 견윤라 지령외주 십지 중니 테니 장예기 초주 탄슈기 참에 초시 인시 초딩이 증제라 미 집시 승기 마범 연주의 추니 조 지워 튠비 강제부타 사워 추 인비 추 탄제 테니 찌르나 시에고 탄이 소치 마범 연주의 양신 야치위 사투에 담자타 자당라 샤젠 지버자 마세 또는 예우의 지게 소자기 초내 그 개제시 마범 연주의 담자 기급 준비 중 숨겹 그 기급 준비 초내 숨겹 소자 지 니슐 하자 소되지 세우타 담제 세소 마모로 튕게 조시 소자 마모 개베 소되 지신 예비 당잔 지치외 중 그급시 초미 튜모토 사듀 믹스에 캐주에 대나 차차오에 긴카마라시 초피 시듀인 냠네기 젠종 주바티니 담라 송겹 켄키 송겹 탈진 제바타 카치들 탄다 마범 연주에 담라 기급 준비해준 중 송겹 그 도담 서지 주어타 도담 그 송주 대낭 지우 도담 서지니 마범 연주에 농무에기 중부 총조로 내유바타 세우타 바다니 쉐기 부담 세지시
1: 샤샤토
2: 갈라도치
1: 예
2: 타고라 선도나 일라파도 하레 때자 투 또 때자 티살다 또 독서 캐라나 괜히 좀 터트 아
1: 니나 들만도 돼
2: 저야 티키
0: 치우 도담 세지니 지루니도 주도 로로 줘봤다 레메 중니 유지 대례가 좋으니 마범 연주의 담리 기급 준비에 송겹 교육이 긴감 고르유라 송겹 체조되시 땡게 제비의 뒤주는 담라라 돌균 포유민타 소자타 지신라 뇌지 포유민소라 꿀십 치바타 뒤도도 니골기 괜히 장세 치바 대신 담라라 돌균타 깽외 꼬바 강중도 원자부 소지 침계 자주라 동대도 마세 시도토베 내된 공진 제유 체바라 니에센 슈니 담제 긴감 말라타 대구기 추난 소자 감세 깽외기 손에 쿠유제라 송겹 치기 해.
1: 오, 다. 할아지 더서 개마 잡나. 아야 좀아 터도가. 너 들라이 통이야 거티데.
0: 포사르 티니니 지우 도담 서지기 담레 송겹시히. 건조에 답지 제니 제부갸베 람즈에 라드라치. 다된기 레리티 다다 봉조 코니라 케이.
3: 냠이라 소나르 지스기유 탈로로 니짜께이 담라 송교 제약을 내가 제제 로니 친수 대공러 장시 난창 소레 루블린러 세고 지레 장비 이년 파마니 로체로 친제 고주 소녀 메자 아니 퍼유로 로규 다제비
4: 아 냠밍라 도치 베네스기유 탈로 로니 저주이 아 내가 디 제제 로 송친수 ngara shuba chongzo chalung chuwa tin de chi sa gong khang du ri ji so ja mao da sa ja khang la so ja nyo yu mi sa bi
0: so ja ta jing ne chu sin du ge ba ta jing kam ji ni ne la de phir che ju ni gam re sung ge be dun be ju ne ge le chi shi 담바 테니 조베 누루 초세 자라 인나 퇴제망부 퍼주르 서지시게시 계시 서교 초로 방조 스웨체 자라 감부찬니 조바라 강에 소주마세 타동 퇴자라 초도 제주르야 니가 체스다 긴캄 돈용 용교로 고긴 소스 게르디엔 송접 켄츠 푸지 지리야 능초 데니 치미 콘츠 정이기 당도 가수 치와 제야 대주기 담제 긴캄 대자라 개년 토바 세도 토기
3: 기담 된조 튀도를 뭐 주비나 맞지 자탄데 늦지 챔부 수부지 제자 인제 튀도를 주고리
2: 이르지도 안데 티티히그도 티히
0: 미신기 민능 직통 치리 메벨레가 시인로 쉔기 포사르 니기 학삼다 외 조심 고미도 당토마라 쿠니기 샘콘기 되바시 미신기 담보 치게 메벨레가 디체네 유림 용원라 전쟁 약다치
3: 전주 담로 송교 신예도디 정규토안에 멘도괴비 마속자 순주를 가부여 내가 집에 유림 나노라 송자 카지 겸뉴유 텐조 메뉴 법네 자기 중에다 엔 로드보다 포도 보통디 정년은 내가 디 니 때문에 생기
2: 그만 아주 낭만이다 낭만 좀
3: 남주 90 제배 그림 나로라 년도딘데 반년 제조 가버시다유 마세 적중나 굴교에 가버유 가인스는 안 좋은 지 롭죠 망부 유자 엔 콘쟁에 퍼유긴 젠종디 냠수 용토로 진성디
0: 그티 마팜 윤츠 총을 망치워라 타카칙 유베 가장 치유의 모세 시도 자와 사도의 이외 다 원단 전시 카구스베 내조 티니 최소의 주기 칸시 로다 군카라 청수 수세 치유의 체리 리가를 연 당장 힘에기 내조 되라 제예식 내기 포사르 티니기 장장도 구시 지급 서린도 유에비 주제 교조티 균된 다른 미마 시도 도피
2: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0: nam rin jen gi che su da war chin.
3: Tan da kya ba di tu gu mi du. Che zang, rog ba ta gu ling ga dang je, pe ge nyab tu mi zi dagi.
0: Chu je cui jing wei su che ba ta, kya ba tu bu cha me gin, de zha ge lian cha ji, ta bu yu ni. 주제 캬바르 자르 유민 따와 친구
2: 다 끌리지 끌리지 다 대모 오야야 만도 만도 녀위 가라 만도 녀 만도 녀만 녀만 다 장보래 녀만 다 다파파 푸드민 힘만다
3: 기자들이 수지역이 작별 투제디 지금 말해. 타네 작별디 투보역다. 기 작별디 접어요. 추지 텐슬레 장부시라도 삼마초 길 친샤. 최지역이 작별디 접어요. 드리 님은 야부시라도 하. 아니 님은 샤압다가 작별디게 쇼주고지. 작별 쇼비는 어느 추제 최소래. 지자는 인가 요마시.
0: 다른 송접 지겐기 대십 년된 제지. 최지역이 작별 투보 매바다. 닝군수 니웨 초급 캐고 망치와 슈르 유에베 초지 티달라 네급 니가 체베 최초 테라 샘제 최초 제비 조자 캬과르 자로베 네튼 용수 정세 토비 다른 송겹 지게니 야로 되고 주고요. 관저의 균대기 레게 추 최초 녀시 되지 제네 되주니 균동기 남으시시. 원견론의 총위 군이기 모엔니 튜응에메 도레 레첸부 퇴머니 코르부시 메바라 파유라 하섬 가르베 가진 치베니 도티 총어수 꿀십 치바라 교회비 야르존기 삼바리 모엔토 대야 슌제 추이 닌제 예르메토 송접 제바티 총문티 당신 장라 계도기 베바르와시 촌니 균제 메바라 미남라 튜겐 캬노바차리 나
5: 불초고 디폴디 네 마바임자라면 메제 게미 겐가페 로티시난디 마바임자 게질라피 제 페니니 땅 고트야다 딱출란다 테 깡바출라 제레 예나미 랑레 메티캅스 티디 랑레 차치니 딱출고 딱치세 깡바자 콜라 스트림드게스
0: 마밤 연주의 폰도 뭐니 요새 비도 퇴 마오게 그지 이바타 최 노장 원수 총노로 신시 유바티 캐도 파괴 내조 테라 믹세기 튼제시 튼
6: 이들아 그 짜이 이 미짜이 이들아 랍진 이들아
4: 아 나도 대 뻬기 규제 토기유 다디 가바 팽게레스나 다 참바제보다 고나오다 너고 메데와다 민나소 제비나 뻬디 듄나 나자 양도 주제 다 차답 딜레 안주 수준이 차도 팀제 지시
3: 다가리 마마 염주 잠나 지적이 천대기 상디 지지 안주 과제 나나 팔로제 근데 소고지
0: 퇴지 테레 뻬기 급제 계자를 사고 유바타 하도로도 계베 로말리 미세기 최심식 퇴지 뻬소 외면서 이나 야자 야나 요즈 뷰도 이나 야롱 사마 내주의 종미조로 나오게 다시시 세신 차오리 크롱트 티웨 자치와르쿄 교제티에 마범 윤즈의 모에서 티에 공기 모팅딩기 방송티 세도지에기 군두기 남바르 교리야 테니 종타 양 사소지기 소자라 메도 미종오에 소대 크시시 테다기 숨내야 튜다 남바 군두 내테르 통주기 계시 메규 포비 소자 체체 담바 송겹 켄츠 튜도 도록교로 지기 티진 마밤 연주의 샤르무즈 유에베 호르토담 세질라 메겐 포베 중심 예바타 건조의 종태 속어 딱제지
3: 나주의 담부통도 있잖아 슝란소게 추유나 사샤 아 야틴뒤레 랑통민도 단대수 없다 대대나 료도 시험부도 대꽃게 단제 모제나 루니 엔대제가 요비
0: 메겐 포베 종태 호르토담 세지기 담바 송겹 켄츠 마밤 연주에 담바 계급 좀 배정 좀 숨겹 그도 어. 종랑 아공기 도시에 섬 유바타. 장소수의 아공수 렙체 진리 치주니 유에타 메시시. 내주 티리 전두라 팀마 천연유. 하바르토 다와 뒤바 개바라. 종 주즈랑베 뒤제수. 지 튼토 진리 잡으치기 유. 제소라 니가 체베급 다른 숨겹 켄츠 칠레 추리 메마 대수 제네 메주 치기 유.
5: 나는
3: 啊,沒有,我都連接他都過。啊。是的。密的上的。都加速度,能夠幾個送上。到達途中沒有跑不到。談到
5: Lukchena. Nii nga. Nga tsegu duba. Nii sabo kene, chiliko chungna, chiliko msa mare.
2: Gangbo.
5: Gagna wote sana, di chigi mare. Chaate kogu de.
7: 浪的浪的浪子的浪子的呀哟一二三哟哟一二三哟哟一二三哟哟一二三浪的买的我打东西笑我打东西笑都笑得快了嗯嗯他那都是重新的
5: 刚把这个枪都放空的在前面的就是那个那个怎么说呢嗯这样没的马上咱这靠近的装的舒服切不切可能可能舒服切的小枪不切的呢也难也给他扣了刚把这个也开头不没的
0: 某些装的了美军清不破越境他的也是狼头给买家马把民族也等了几个人没送

0: 咱们先给从杨家街送来了，小不得了。先打，演员里啊，绝没给钱，苦又给钱，你不看这么多。我特地没退呢，去西藏里家里的去。但李成孔没那一面，那俺就咱们先给从下去西藏去，西藏去种子他，军给过去下周，你当个新贵他，他那些钱呢，肯定退了零索，忙不起我这视频。
1: 当然，这里先的点差别几天，沿路找人不是个俺可把穷的。我这阿家，区区连连连找，没钱钱。阿家那个，很多啥些员工都看起起，着急门都。特地人家没去土路，阿家队伍去看人家些小阿四个。但，吃这些那是几钱些，快点吃点呐。满街有人。
2: 哟，这满街有人。
1: 满街有人。对，你过路的看人就是金子，我得了着。今天阿家你。
0: 嗯嗯。
1: 等个日子当，俺都去去种地。
0: 谁不拿了？嗯嗯，
1: 现在嘞，
0: 有有，
1: 大家抓，阿家大家抓，大家抓。
0: 但特别是俺呀，地主多，刘江钱就捏了多。
1: 现在你可能得跟谁？我今天这里。
0: 有有，叔叔，我这过得把钥匙给先。
1: 叔叔，
0: 他去修理一下，还在清不得？
1: 俺这路他路路松松着嘞。
0: 老松。
1: 哦，
0: 俺这点点去修理呀，就用个月都有。
1: 啊，
0: 是吧？
1: 相当的阿家太辛苦的，你妈俺都一个点子没得，我的。
0: 但秋收是对咱们，那是明天肯定是错不来。
1: 秋收是对咱们，那俺做一张拿落了修呗呢。这点的话，俺做秋收修的咱们可，辛辛苦苦的做那边的，弄不得的是的话。嘛是俺做一路上不单，还是秋去。俺秋收个初步秋收交了，听说送这些个啥子啦？修是的话，俺车上秋收是的这样，大家跟这样老早的这都阿家。俺听俺做三步做啥的阿家了，大大的拿落了，我呢。
0: 可能就是地方有个钱，嗯嗯，啊你三步可能配件修什么钱玩嘞？嗯嗯，
1: 现在有对账吧，第一讲的了，但是配件钱对账吧，俺就有个大人来就对吧，但是差不多算下来。啊，那，啊你，那现在
0: 的，你看六月才打钱啊，对吧？
1: 这里的呀。
0: 阿木，今天有人要在这读？
3: 对，俺们这第一年第二家公司，现在开始是俺们这团队，第二个俺们这个三铺的，这边就这些钱，让每个老师说，给你们来看下来。嗯。第一困难就当给到处打过来修下来。
0: 俺给那个做呀，嗯，
3: 的，苏丹苏路达，肯吉天的，我这是哪里用过来？俺都是外地了。
0: 你做不起
3: 的，连家不行，心结地你的手结成家不得出挨着，家不得地大，做不定地大，心结看不得，大个人吧，做不定手，人家就心结地你的都有，哦，金属不行，哦，但得做点老外那些叫啥的，钢筋用吧，别的，老厂长，哦，心结地你做把呀，咬呀，他呀，什么呀，车长，但得做地板，你上俺做。
0: 但首先对不来接上，人家去，他怎么样？准备要不就说，去个，哪路打点对，到什么就重视建筑，另外像下，大头上通知家，人文送交家，这些的。但当地啊，把这当这我们永州下的中，俺就打点这干这边的人不给，过日子人们吃不惯，我都叫下。当地俺地，
3: 这不对吧？把，
0: 但
3: 得做路就建，那路就修没得么着吧，别没路，你没路就建。
0: 将来他妈说不定你个叔叔啥吧，的确没得么着吧，就是你干的，我穷吧，就就是你的。大爹开始的就吧，光多就压个吃不个就当年了，可以吃不得，直接解冻吧。
3: 啊嘞，光那是把说呀，解冻的，那做不当。
0: 哦，做不得，现在的可能讲不得解嘛，当然说，都叫吃上吃不个就当的，我吃不错，要不？
3: 啊嘞，
0: 那是。
1: 哦，对对对对。
0: 也把山苏拉，是那那，等这一阵。他们啥？他们那是民警员呢，恰恰为那他们那西南罗里啊，人最啥的我呢？他团结那个团结人是吧？但人来提上几所偏僻区，密码不清，怕占那罗里啊，但人都给在乎的别对上吧。 肯定是初步恰恰，肯定是人家的。俺们那看这个，就那他们这恰恰是男女主吧，恰恰那里，他的苦力没得，主动走路的，没钱的说许多。俺前三天的请俺给那点点就学习，给那给俺做一下。哎呀，你那做到培养个水军人跟俺呢，主动参与们呢，人家给在乎的，肯定是这些别人给我们，我就是那罗那学员。
3: 那是那是，俺最你这的，当过，全家跟那恰恰不着去呢。
1: 아니 샹진 샹요 어 테네 카리에서나 골롱자 내 태장네 죽슈데 딸로 세치오래 디보돌이야 어 내게 고속거리 마면 이제 날로 차샤브라지네 당고 니디디 파마다 파마 그지 체제 어 니디게 어 땡기치오래 어, 또 들어가서 자셔서 시주의 양다월에 니들 장외로 와다.
2: 니들 장외.
1: 어, 니들 장외로 와. 제가 비나 로리야 개발지 되어래. 니들 간에서는 그게 니들 그 록수에 나로라. 아니, 어, 향신 향요. 어, 드네 샤샹. 드네 아니 록상. 어, 파미 나도 친봐. 아니 롬장 파당제 두주 땡기제 돼. 파 수가 두두상 민거주 그 수가 두거래.
2: 아, 네.
1: 수에 파는 게 김상 그 재화수거래. 하나 김산 재고슈니 아니 망치디 드리 김산 피 재고슈 선이 아니 지샤베 두주기 투삼 시소 제제 아니 소통인 거다
2: 아네 네
1: 어 만도 고대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니 대상진디 답셔 교전 다다주 그래
2: 아네
1: 나무 마고 수에디 다다주 샤베게 어 샤베 뉴스소 나로네 다다게 샤베지 요래 아니 대샤베 겹 사소나 아니 시내 세제다 단다 고도도도 차샤브라지나 수자 당고 치마대 샤브죠
2: 아 네네
1: 어 수자 니바야 어 능부대 샤브죠 수자 수마 피베 누보 샤브죠
2: 아 네네세
1: 아니 골리도서 아 고당 스겹제 녀제데 고제 아니 시내 골레 샤브 따고
2: 네세
1: 어 자장 단다 디 쇼가 수남 다제라 그랑게 니마 별 루규 겹제나 제 코요레 어 벽에 니들게 최고에 나올려 나마 마고 수도자 세진다 세번 매배 아니 니수 제버때 나고지제 수입을 해서
2: 예 오늘 뭐 저 역시신 나서 나들이 차선에 그라게 오늘 남스 어 만자를 취해서 다나스 되게 이바 차선에 나서 남스 삽주변 있는 데서 디 다능 말바다
1: 타는 데 대 상전 되들 뭐 주요 말이
2: 시자 나 대양에서 뭐 저 신나는 연구를 배
1: 상전사대 어 딤마르데 넘겨서 그래
2: 넘게
1: 어 넘게 너무 강게 두스케라
2: 만들어서
1: 어 네 그 대만데 가래 랑갈 버제 많이 붙여도 다 따따 그래서 내가 쓰지 자가
2: 쳐서
1: 이 날로 내가 잘 안 돼 여러분 도스 제 마쇼 현대게 뭐 상전 돼요 말이
2: 레스 레스 레로 드림 바사스네 랭아레 템점을 추부세세 그랄데 참이 차자
1: 그제제
2: 레스 그라 한 세치치 체다
1: 그래도 저
2: 저 그제 서부 혼나 저 산데 대야 난수 단인지 고게 생각하게 잡지 쓰나 도
1: 그런데
2: 첩진스 나로나 신벤 앵그라게 디나로야 어 코나 저 교체 난 거야 근데도 직시 그바
1: 코나
2: 저 생게 소야
1: 예데 당한 거 나야 다가 요다 나 산다데 도도 시아브라 지나 听我说，陪啊，老岁都是干嘛啦？养小孩儿哇？
2: 对对，咱现在项目就是哪样？是伢们多，年纪大就一边下不下的，几岁难多啊？

야지. 근데 저희면 하고 중에. 소프트 사브디 빨리 콜리시비 텐제사베 짐자 송두토 된바 다와숨즈리요 마시. 퇴외토 짐자 송두 죽지비다가 텐제사브

0: 함사 수세아 랑게 샹제 모싱 유베 허한 거 봐봐 에 호시 보행 모싱 유시 지세 차도 와 정정하
1: 오
0: 오 중국 김치 상보 제니 미베 아 디 랑제 야시
1: 돈도 미도
0: 디에 랑제 야시 테즈 상모 샹젠게 랑제 야리사
2: 보로 도스피도
3: 당구유 용구유
2: 오정호 아저 왕왕코조 캄소 아저 캄소 아저 왕왕 오정호 견나니도 가능구유 아저 워싱구유베
0: 노부 랑게 안 근데 스피우유
2: 아저 왕왕 나 지금 뭐 라는 근데 스피우유 아저 쯔이 뭐
0: 노부 랑게 아자디에 디저 스피우는 상부 두고 해
2: 니 어
0: 장치에 한국 광진디 하황 다와지 울로명 주었다 칼라제니 다와지기 칼라 등 것이
1: 어 시시시
4: 승마사 안 아직
0: 시야 이 카드다 탄도 랑 차긴 다치 소스 기브 용량 치도 조선 딘제 다너 참부 라유
1: 어 샹제 네 주대 장게 삼시 돈도 갑시 제만에 장게 계시 밀 잘라라 제우는 나 큐는 마세쇼 디 람사 코노테 주위 마세
4: 어 디커사 년삼바 딘제스 락달린이 야오요마지 장게 디팔린 로치
3: 도스체 나 제비나 참부요마르다 장게 다리 가르니도 다스치 후세 닝 좀 시도와

0: 디 가사오. 아.
1: 어디? 와라. 도스페다. 뇨휴다.
2: 라투규 메바스뉴네 책샤다니 도디 니르스지 포몽을던디 문에라고 속세도와 젤라디스뉴에제 다랑게 아제 강부텐 가서 주고 기말에
3: 샤게 호집이 비시비베아 너는 십집하주 니어 좋소다 그럽다 창무랑게 신결지 나 저거 가서라 말세
2: 랑세단 쟤는 니어랑 야출라고 입자
3: 디디러 말베아 나 다리라보 도스리 메바 도와질 가수요시 치글락즈 유용원을 제우시 다리 상무를 할 제비다 왜 니랑 시오 니즈디 유용원을 켜는 마시오라 캐시모랑의 신비는 안에 나와시오 마시
2: 랑도 교리 이내 로데비치시 니가 니랑 쏘메요 랑게 둔도 안에 의치오라
3: 허지 미친 제시도 왜 둔다 조시인다 랑남자 이지디 니가 안에 계서 샴르 랑을 할 예시
2: 니가 제시 계서

0: 정모.
1: 구샤상지.
0: 진짜 오양라 세녀이.
1: 구샤상지. 디링 오냥 안 주지게 오양 피무수.
0: 양아 고거든 위배. 고페민 도스. 머지시를 차야 가래. 도스지. 양계 고원 가바시게 없지. 남자한테 폐기 사업 중시할렀다.
1: 제바 피우 마시. 계속 그냥 통이 마시는. 시가 티.
0: 오늘 대면 누구에?
1: 오늘 미두.
0: 쟤는 용아. 얘 도스 고대이. 상주 가봐요래.
1: 아니. 피게 여시.
0: 용아 용아. 야 좋아.
2: 杨古小苗拉给南张卓林村村人家马村的永远没吧村都让村都做保安队最远的村都村那片卡脱些这位古小苗萨的给他去呢村不比开去的马扎扎马族进的俺扎西拉起的等到进到党古村卡罗马亲切吹都切切的也不扎听真情话语喂苏斯里木的没当年云啊 张家妈店里落了古旧的，你都能拿个米钱，等到哪儿住的人跑不进去，其他代给啥？俺从南昌三片钱给，应该变做个读书社的，三岁性格大。
3: 从都从俺钱里，全大桌面随行。但这下，张叔叔拉起的腰间里，如果能得生这么钱。

0: 다리 이나 강해드니 신의 조용성과 다리 더비아니 샤와 춘주디 샤르코이스야디 개첨부 가주임에 다니 신의 신수 다르소다 수준레지나라 딩아주 탐해소 겸니디다 샤와 춘주디 나주 뒤디가 깨베마세 지지공세 깨없이 더더드베디 깨없다 오늘 나주 소깨없진진이다
1: 창구시에는 안랑의 차구배 우두제 샤디 당린치고키스 이내 진종원의 청례터를 미창매 병아등기 섭드사배강의 샤디 개나기 랜드진의 청부등조 동디 차구당여지 마세 도배디 섭드규자 튜림지매 타수피림러 죽긴 침부티여지 저스티리 알리샤 그두이네 갱에 초샤치어두와 알레 우두자 탑시매체팅제 제비
0: 예상화칠리카니에디야치스기니 도스터디 레로이네지 카데이네시 창마주엔탄도스구도가 아니시네 명우베 도피쇼디 응원토기 아 창고시에너 나주 뒤집칸디 또 띠고 중요하다 텁남소야듯이 낭두야구디조 총달지제이그르바 근저시에네 직디디토라 표준구 차르구 몽구여실라 칠레 송다 서비싱에 소부 망탁 주시 다리가 랑조 롱도 교부 잡다 딱발롱도 고대비너 니무지 내줄러 혹시 제자 예지 와라 참모디들르르다 가가조조 요로진 성비
2: 다그지 안주 카디다 레러러 야실러 혹시
1: 아 다그스다다도 다리 아리샤게 게냐 독터 셰프시 머시 치로러 차괴딩 안주 셰프지 슬비아 요마시디
2: 前不前的肯定是前的大东山是嗯他的呢你爱丽莎了我呢也是的这里我大概让做推论些记录多少点啊主位前的三个人而已他的呢爱丽莎了都从前不是你的跟的用啊前的两个的上次这一道用啊你前的家长陪着马前的哥哥的生病肯定是前的三万七六千年俺让做这吧嗯
0: 대지 전 제마이다.
1: 영아. 전에 괜히 흘러 제시했지. 나 숨내 한 죽인다.
0: 영아,

되게 대리 네 카페 대대배 지도 대배 꾼김디 믹스 대배 님치리 제자님 뭐라고 시했더니 좋아라 뭐 배서였어 저야 또 쓰임쇼 쓰임쇼시 지마 할머니 같이네 수습 기회 되었다

0: 喂，然后来雨，南罗主角，何止还欠着，我不盯着你罗姐。
1: 初雪的，从永杰俺娘都，
0: 都是弄着去的。跟着秋色，俺家的那块铁军爷。 계치슈다 인기 마지 상원에 쓰부시 없지
1: 보이와 장용스도 장학 바유 년아 손이 담고
0: 먹어 반드시네 동교이
1: 보이와 나 쇼업 켈링이

0: 시에시 되게 직초에 아 디네에 리그지체오 동원에 파무체오지
1: 용아
0: 왜
2: 나 상신 바비 말해 나 허한 바비 하 장총바
0: 레카리 예니세라 강고 튼다디 마도
3: 자게가 가바기 묘메다
2: 니 던더라는 게 뭔데 왜
0: 튼다 가리 예시다
2: 어 잘로 좋고 시다 신예이 디린 거다 나 미 개심스 도가 조유 제자 하한 수루 잠도
4: 자게 나 수루 신의 용도 왜
2: 让苦养养去，江江的猪队，学了水下呢，他该追吧。哈哈哈，我那天他也请不学，让个，的，苏州钱呢都得不用的喂。
0: 不在七十个呗。你让些，那些他不领过一打，让个这样偷不的。
2: 今年还苦月，让个多少点呢？况且不缺的嘛些。
0: 是，明天这个月嘛呗，给钱要钱学的，俺相应的。
2: 哦，马里马里，你，好汉马里。特里尼嘞，崇拜扎卡切不吧？崇拜片子若不切过硬些，那走路平住的三路规矩落三了，那么难啊！
0: 勇啊，这次卡真壮嘞！
2: 特别是多少年，可都属于没得生命上的雇佣，好汉了，地面天也热，然后卡拉也得用嘛些，叔叔卡拉说性格大，拿了再么子就能追吧？一年捏不起啊，拿了别急了，俺成都是雇佣了，用得喂。
0: 勇啊，你让些，俺要让个平我的店面的。他这，让给俺洗啥钱送啊？
2: 你们去点点那土鸡岭没说话用个耶。
0: 我呀，躺你的，拜拜。
2: 跑不得好多许多。

0: 집들이 신의 레다 제브베.
1: 원시 대장 제야이. 대장 제베 칸나 학주디게기.
0: 마시 무제야 텔드르 마스다.
1: 팔린다. 로그인에 지세게 부스보.
0: 마리 라다리라보 또슬레 메바. 또도 돌로다 주세 뇨르 봐.
1: 디니에 텐다시. 팔린다.
0: 슈도 상계가 로그에 하실 줄로 된다 그리네 마세지로 오치다 쓸었다 은희 파르시 세브들이 겨우고
1: 니에체는 지 세브 김의 약여시 근데 치네 참부 용고 잡어
0: 용아 용아 정의삼 디나리 라니엘 뜻이
1: 야지요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인 타체나 강저체네 렌니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고윤구 토낭치바 서동부주람 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민배주람토르와 신배캐수야바 지조기초외구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레군탕 지조편디레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공탕 레군디레둔바인치 인다 니바도 대당 딱제 치고 계시 차와 개바탕 로야바 유슈 미바 미고 나와 속에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고 강변 남기 쿠유라 인다 기공 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죽구라 장자 투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장자 균형 치바 쪼내 쿠공수 고용이기 럭주 직체당 지구 지조 치바 미게게 최대나 토낭 치바 합치게바 암 로게고 장쇼캄 라베 춤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젬치 유베 미토기 똑사 로체기 응고 컵게교 꾸유마 치고 탁바투 겐군 최정군앙 규림 용게 응고 컵게바 탕 권내 타르웨 민컵교고 让我告诉你说句句让先你个骗了地堂用途

0: 빠르 딘데스 개월대 딘데스 개업제 데일리드 참샤오지
1: 조금 전화 계속 해봐
2: 왜
1: 조금 전화 지금 오양락에 생이 성규 점자 선도 소인 송기 계란 이제 배웠다
0: 오늘 레지션 생이 용도요
1: 레스 도스님의 뒤스다 섬이 계란 고쳐
3: 아일리샤 숨집 재미냈소 나주 뒤뒤 간게 다수의 벌시 총다 먹구지 겹이당부시 마세 증거의 교실 아침부시 디균도이니 오늘 항상과시 나주 송샤라 가유라 유기 개배 주의부르다 나주 송다이니 신다시로 실아침부시 대토상마 아일리샤게 리키 퓨장 야스대부시
4: 他们也是人，俺最错过的寻找了，也是人。他这天在啥不准备吃的，寻找监控总支部前进主编，两个堂哥的人。他这欧巴的天在啥不准备吃的，顶着腰肚，天文问朝鲜从哪里，他随土地去送咋，从下给俺做得去别着了要的，叔叔千年拖着担呀的，介绍去也去的人。 一年谈的这个马戏，俺最人民兄弟搞不起来的，绝不去外天里骗个单呢，记错了骗不准土不人。巧心大几年闲呢，俺最再举办，你去不去？

0: 我以前也过小城那个我说恰若能啥借把外边过小庙了下个那么着的可这所那么着行了好嘛你们家去俺的经济堂里请不得过小多少钱的过目所你最拉下过目所亚美的接领的来是过小乡来那钱能是免主意过来卡斯过来卡斯哦过来卡斯卡奇啊啥卡巴卡卡奇卡
1: 你让卡巴卡这次领我来俺得天气小雨不让个新哥的吧一些小路人就能出去几个所在对岸我所藏趴下他的眼上卡巴也对想给把领下去啊我领俺这个戏吧啊哈气啊哈气卡切多
2: 这些不错马上有你可这都啥看着的去啊啊没不下不去没不下不去
1: 그럼 맵잡지
2: 뭐 맵잡지
1: 뭐지 뭐 상무 맵잡지 아
2: 디
1: 하지 파르브리 쓰도 상무 맵 그저 잡으래 아
2: 카발레스 카바바도 가봐봐도
1: 그래도
2: 가봐도
1: 야
2: 올레
3: 고쇼샹라 감사
2: 감사
3: 고마소 저와차 기랑 제발 비와디 기랑 지레토 그 이거 들고 한거 소디 겐리몽 세신에 사샤
1: 提高了给你们五个心脏推到了咳嗽马上呢真是个中国人打了你还哄月马上第二你可真接不了啊好死了
2: 相信德国城科巴里斯呀大连的今天晚上敌人俺抓起来抓好结束生意俺那你都是能给俺今天晚上当啥学员前的代表生意解约搞定这钱要可以呢<笑>

0: 다이는 원에 타셔 준 줄 아세요?
1: 옛날 계좌 유배 탈수 뒤에 위키 캐비 단위 캐치 대비 차고대 소다 오버 민가 세출 만고 소고마 주변 대수 도 캐비 캐비지 예크 비세 십시 주리 유도 내수 대다 캐치지 전세 대 비세 내 예배 육체 대 유머 자주 시도 샴라 십제 성격 시로
2: 현주 수교 키랑게 통제 사업 오버서 근데 스킵제 윙기 뒤에 가네 하고 중아 전에 키랑게 오버기 도로 뒤 녀야기 좀 생하리나
3: 나 위에 이치 시라유라 고도 로고 뭐이 윙기 오버 파티 역시 하게샤
2: 天天都有人说什么不行，除了我呢，就没人不是可以。别人三不送子，去年是没人说什么，一年都我放假把别人家住的多，没事。别走，别走，别走。没事，看车子，别没得。再去把包裹拿出来，给你。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阿丽莎。
4: 俺还好去，俺做养你看的那不是？俺做看侬要嘛事？弄得啥子样子？爷娘俺做谈的不多，欧宝得要不得你，绝对不得事。前三年就钱不大，再去别俺做点点活事。别在身边听在，可别当真。
2: 至于前辈，年纪大，年交钱不大，再具备根据其他的，点点芋头不要嘛事。年个去外来个钱呢，也免得干啥去的，也免得国家也免不输的，很少要嘛事。一年俺做一顿大，才年很着钱。

0: 아자, 다수 켜보나 레그 체니 메바. 딘자 시회 하도. 내수 뒤부 체 니니 와삼나. 난 로제 부냐 하유.
1: 장교 참여체다 만자 수자. 내수 메르 친수. 나 장삼 단단 항성기. 나 레가 슈네수. 장교 간존니 치제. 강에 망고 켜세 제브질라. 장장롱 좁출러 도쿄 체브지
0: 소소 도쿄 덴부지유나 자오 컨데지레 시용마시 치리시도다 喂大东 다동게 안주 제주 받고 왔다야기 대기업 단자 탄드쉬엘로 승객 비사 통마 오바다 저와친이 아시 손샤다 저와친이 조선자 내 주딘 제르드 괜찮은 예키우리
1: 이년예전디도스대베더디브시민도라삼도다 심내 유구 사투 제베 견제 총다지르 불제 대근의 조심들을 하시지베 디닥다대민도
0: 최바 마치 미뉴게 워삼네 가랑들에 견여리 내수디비 동닌체 탁취치약 탑시삼도

0: 툴로디스가 전세요 말이. 아니까 요런 알다.
1: 쥐다. 미망고 디젤레샤. 쇼킹 님 무슨 말이야?
2: 진짜. 다 거기부터 생김이 있나? 아자가 그때 있네 내가 진짜 지금이.
0: 다 제샤 셰 말이.
2: 된다 줍스.
3: 너 니가 리 소셰.
4: 진상 광지.

0: yuna. Morang gyabsa ma chep gishi. Nagu mang sa dabr chu gishi. Lo chun chu zhiba. Kyong do sara na nyam nyon le shi. Morang ge nga ya chi sa gurda. Ha kho sung ye. Da sa ni du ma su. Nga le ga zhu yin.
1: Da gui pchen la. Ta bu do. Tung do mung gui tab shi tu ma su. 장구슈는 강원의 생일시 이내 기랑의 탑시시다나지 첩첩다 주첩디게 퍼스구로 슈는 용도에 아니 셰스트 수제로
2: 아 지겹상라 다딩의 기랑라 차로 주도마시
1: 도급철라 기랑 되는 용구마시 기랑 되미는 남자디 비서다 기랑가 나게 변나지 니 셰스나로
2: 니 차로 슈네 지그지 이내 라방위면은 가수 슈네 동바마시베 당도 멍위러 강에 딘체체데요시 기랑게 킹그지 봐 남자 전부 대조 머신의 년성 예배 마시베 디기랑게 셋이 있는 거지 봐
1: 어시 네 켈링게 치자차 같이 탑시 담아 두 발에 이제 삼어줘 이 내기라 되는 용구 말다라
2: 남자 전부 대조 니르드 마저 전부 쳐오지 디기랑게 긴세져 봐 당대 기랑 멍이 탑시 모두도 내 응이 된제 기랑 차로 쇼도 마시 봐 공부시다 지마 수준보다 벌써 되는 게 민데 기랑 센트우레 양능 애밍트우레
1: 디오
2: 지겹상라 장매 지겹상라 스피드 타마데 인지 민지 응외도야 요부 고르달 기랑 다르마 준 다시 송자 지망아 나조 냠레 나야 그거 비오시 나 지겹상라 기랑 차레 나달 고부시다 좀
1: 레스 Xie la chue yagi tu su sim zhu du, nye kira la xie la xie ya gu.
2: Ha, kala da mo go, nima ka xie ne xiang ka lu nye yi, chab zhi bu zhu gi dema sa bde, da gui chi si yi. O, kala sa ka zhu ma shi. Ji ma rang xiang ka le su na, nye jin da tun je, rang ka sika kiang wa chi wu.
1: Le su, qie na, di, kira tu su xiong me, da gui pchen la, nye cha to xie na xiong yi.
2: Ji ma nam zha rang na, nga zhi wa xi da, nye yin qi rang la zhu bu qie wu.
1: 질제용

0: 정부도
1: 야구도 야구도
0: 그러기도 사부도 와
2: 너도
0: 정부도 와줘
1: 지주디 예 제셔
3: 지겹셔라 계란다 지겹샹라기 통시 도르비나 기니니 수청어요래 아
2: 세상 쏜다 지 쏜다
4: 지 쏜다
3: 向前的东西的，行山也是有的。是是，我的东西有的。我的东西有的。何在？这个不像了，从头去年也不是。我那全是穷啊。这下我那全是都。
5: 다 챙이 싫다.

리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增进我们 人体力 第二呢 极度点别杀度引点 当个的狗狗 南胖聚集 街上面多 车度点 第二呢 举入杀别 云中杀不引 云中杀别 表记米利卡给你们那 吞地塔 야즈인비에 뒤럽기 냥아 쌍유라 중화미리 지둔초비에 두시 체린토 동주 주닝조 체신 미리카와라 빈준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당에 예용기 미리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슝능계류 변정사비에 벽이 등을타 참비에 유세내비에 피해계기 럼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튼섬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두시사바 라다르 체비 뷰지 내구토리 사두 빈주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그 뒤주로 슝는 개비 변종사비 지도 댐비 벽이 주진 띵여티 긴강 기몽시 등부주바타 사두 긴강 불류 초두 송종의 슝는 개미 계급이 긴강 시에비에 토가 스준 제주로 슝는 개비 변종사비 탄삼 도핀타 허승 사딘기 지지 르양 주여티

0: 저 교수님이시다. 돈이 십시신 해도.
1: 가 말해. 나라서 어제 이 여름. 로딜라, 공 감사. 공 감사.
2: 내용은 해 봐.
1: 아, 민관 제료소드네. 신뢰 교수 공사 잘하게 가더니. 시다. 띵아즈 어제 이기다. 네.
2: 뭐라나 할로이.
1: 지키도 좀어도 시다 개매.
2: 다시다. 나저 정기기 땜비 사업 시선. 고송 예면다 고들학 좀 신예러. 동디단 기타도 다. 딱제 지유. 특히 엄마처럼 신내 규제 임배 주고. 제발 내버지. 아,
1: 네.
2: 하고서.
1: 하고서 하고서. 나저 개인 선보서자 팀주 개지 지유. 돌대나시.
2: 저도게.
3: 제르르샤.
2: 这是亲戚吧？
1: 他家的，过来看。哦，修。

0: 马子，曾祖呢？让来个去对胡萝卜的，点不一百马菜，咱们这前面都送给。啊，地马菜田园，丰源充足的白族人当配可不了，让给充给了他妈的，随即责任起而已。罗定给这些了，娘娘平时没操不起，却用了上当街，俺最近呢，让了两年，差不多估计些，他多了几票罗钱送给。
1: 啊，来是，陶姐呢？陶姐呢？
0: 曾祖娘啊，透过他以前那把陶家那修业，看来你屋里人不爽啥，肯定是固定那里对吧？
2: 用啊，啊，让给金水公事，马瑞，金水冲得了，给我要些。
0: 哦，
2: 年前呢，让金水冲得新店看给，主人钱了送给，让了送家看了月。
0: 用啊，曾祖爷规定那不谈的修业。
2: 子强，你路顶高满仓。
0: 金水冲台给，新来看个主人当过送给，让了三家一百。用啊，俺三家没。陆队高满仓，听闻丰源厂最近大跌了，农具多是收牛的，一年老的也拿了点呢，来个点不起，干心多。给马三新进过来个娘牛大，
2: 金水冲台给你做了九个月账，陆队满仓给新来个干黑皮呢，都在三百块里，吃了三个人，要过去。
0: 俺这上了三家面着三家，
3: 提这是不？陆队满仓一年账，陆队现在属于你，你没得当听这真叫嘛是？
4: 先支一下，先支一下。哈哈哈哈哈！姐，天顺
3: 来，让给看的可以啊，咱先到了是的。
0: 嘿，
3: 弟，今天在这谁的？俺来，再念不动，你吃完先走。
0: 嗯，
4: 抓药多，俺爹刚病，行不动啊。你有心思了，
3: 行不动，行不动。这个对，是。嘿嘿，钱啊，去了还是要病啊。这下，这下。去了。嘿嘿，住了，去了。嗯，
4: 刘爷。
3: 哦。
4: 阿姑，还接手。
3: 这看不见亲戚，把他们都送去一下。
4: 啊，要啊。
3: 婆们的，
4: 啊，你别叫婆们的，
3: 高刘爷啥，床垫做猪肉啊，记不得。
0: 哦，
3: 不过爹，听你来了解释啊。哎呀，天生，你的，
0: 婆们的我那也会读，
3: 都是带不上辈，长满是钱。
4: 老汉是哪？
3: 手心的，连带一笔。
0: 啊。
3: 啊，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
0: 네.
1: 알.
0: 총대기 죽주로 갔다는 그제도 마시다 총조리데 총다 당으로 봐.
2: 어, 영아. 야, 허치즈.
0: 소디 소시 정대면 계셔 오티라.
2: 코드면 그랬어. 내가 어떤 데 가봤어야 하더래. 세슈마키네 니마리. 와라. 들어가라. 내가 들고 내 이거 하고 다시나 쉬고 다시나 다시나
0: 기대라고 말해.
2: 어디?
0: 저다 뒤로.
2: 다시나 다시나
0: 기대라고 말해.
3: 나라서 봉이야. 기쁘지 않아 차도 봐.
0: 디디 인 거쳐.
3: 넘치 약에 가라. 서시 신부체. 토와 기부 기부 죽었다.
0: 체자. 니지 기업사. 현재 견자 리제. 로시니 신수는 상부도 와 대어 기마리.
3: 탑주. 저거 잡지고게 지금 말다. 신다 가르쳐야 도다 그래.
0: 다그래.
3: 보고디.
4: 오.
3: 랑 가르치지요.
2: 와야 상담은 뭐지? 싱그도 없기리. 당도 로리 얘기 가라. 시지 얘기지리. 지금 어디 가져오래. 마시네. 나 싱그도 달마다 싱네. 저.
3: 아.
2: 저랑 탑시 상고래 봐.
0: 제마 가르치지야
3: 고대로 룸바시 나게 싱그더 베마체 더도 쇼레치 고르스기 니에체나 나랑조 쇼레치 고게
0: 니에체나 나랑조 싱그더 베마체 체덥제 종총 종가치비는 왜 도스레르보
1: 아어 싱저더 니디기 스사사야 열이라 저는 왜 저러보 간다한테 간거치니 요마지 아니 어 자디다 파고스 던도 라서고 멘저승비 사야 유베시고 선데이
2: 다래 아저라 사야 가버르 찌기네다 니네다 가다 쓰기래 아저라 부구마 구여르 바 와라
1: 타고 잡어 지도 두게
2: 예 여 니 왜 뚜다 범비기 수레 아 승재 양을 또 와
1: 가도 와
2: 예
3: 피기 쇼지 한 장을 들어와
2: 그래 재미 말다 안 왜 너 살다
3: 그저스 때 내 장을 들어
2: 장을 들어 재미 있기네 그래도 장을 들어
0: 저 니가 쟤는 안 자셔 쟤 오늘 야구 수도 단다 가라치기나

0: 님은 가서 내 인생도
1: 제 생명도 가르쳐도 단달리 인조리 교수님은 용 말아봐
0: 말해 링즈 직삼무에
1: 아, 뭐? 바바 로리소
2: 아구 어 나 킨서 다가 용비
0: 디샤 디샤 요한 디샤
2: 요래 쇼쥬엔 안즈 나가 톡바 가부지 요시 토건 톡부 쪽인다
0: 영아
2: 당지 안 놈루베 톡부 가부지 예 다가 쓰고이다 쟤는 놈루베 톡부 쓰여
0: 아 영아
2: 쉬아 클라서 싱그베
3: 사야마 더 싱그마 하지 뭐게 장서 단르 쉬아 러부치 가시다 그렇지
2: 나 싱그이
0: 영아
2: 徐安，他的司机员现在让来了，请对面呗。现在有个说，
0: 中国人光去一边，经常是在幺儿子的。
2: 安徽了亳州市三十七号的，年满呢，免在幺中七日。他的迷茫过去的，从容的给给。哦，有心心儿，三十，很多，看上去人家的月饼，谁的谁不吃？
1: 芒果好苦的个小姐，上俺们这边说是多。
2: 阿姐，前来没给的，俺让恁心芒果顶着花心的。 徐安，上个提不起的。
1: 다들 이게 있으리세요. 겸 칼 그대로 그 요래.
0: 망고라고 이게 말해. 누가 챙겨 주나? 광님 손으로 이게.

0: 고마가 에.
1: 어.
0: 망고 딘제.
1: 타그지. 자, 캄부사브 교제. 学成粗罗语驴. 캄부사베나 대한충스도.
0: 어.
1: 가난 주변 자들이 안회를 좀비는. 람사 추부처리. 라야 범취베 대장처다. 그래도 계시다.
0: 딩무사야 급히 하고 지내시아. 요거 말이. 계급 쓰지다 퉁금해 봐.
1: 세신 고시게 돼. 쓰지다 퉁금해 봐. 뒤들랑가 진료 유승. 머신에 양아 죽어야디. 리기게 면지리. 잡게 매 봐. 소중래 군게 하코네. 하도는 숭시 등지. 장시야 하도.
0: 타정 부여 봐. 안 그래 그래서 어 그래.
1: 남이드게. 타정 군에 나대 같이 가 용비래.
0: 어디? 장게 뭘 다 가 용비인 속도. 대다 대시도 용비 아.
1: 장구 셰비나. 아, 장차가 용비. 셔르모다. 어거래 다 용비다. 그래도 시아. 면세전한테 그래도 아.
0: 저성 부지리샤. 단다 총전랑 미성마 도제 겹사리. 이는 왜 매봐. 미자순을 텐다 유네. 조성 담만 읍지. 도리지 거래.
2: 지샤.
0: 야.
1: 중부 링지.
0: 링지. 태다 그래요, 형제.
2: 조시안, 마장 태다 시아기.
0: 영아, 소재, 장이 로규.
1: 영아.
0: 태다 그래요.
2: 양 가져가 영재.
0: 뭐란 태다 주가요, 셜몰 다가 영자.
2: 태다 가지 주비야 유로. 장도 가요 미주.
0: 이제 가서요. 야.
2: 哦阿古天顺哦阿古也安徽呢因为赵秀娟嘛呗咦肯定样吧开始来吧咦啊嘞粗鲁要去开的啊来去面哦工作大起来用笔啊嘞
0: 对的哦嘿若不还是我都呢来不上去啊用啊对的秀娟学安哦阿古俺来个月
2: 注意的
0: 啊啊啊
2: 学过头有
0: 有

0: kabana la ngaran zo men ze job da lam sa zo mi isgi
1: ya o chim bi
0: tong do kong pa cha sa do ga
1: ye da la ngo ji ya o che do ga
0: a che cha ya o che cha nam ne sha pa li sa be sa chu zhang wo ne ka chuo bu chu
1: ka chuo bu chu ai
0: o
1: qian na chi le ge zhe xie ga
0: ge zhe xie wo le zhang ge ge zhe zhen de xie chu
1: 嗯，第几了？开始起子雨？
0: 哪里通道？是不是不咋来托雨？是你哥哥主意？
1: 你话给哥写个面子上嘛？啥主意？
0: 今天他们都冲出医院来，读过什么去？他的人呢？老哥请不接读个人的。哈哈哈哈哈！
1: 咱的干到这许多，
0: 今天写从隔壁呢，老金年纪呢，看不啥不接读不读啊？嗯嗯。小姐，我看到的是什么着？年迈的小脾气。
1: 你要么好咋接不？应该嘛的，前面嘛接啊。我从一个不听不听不赢，俺们这老年人些个，面子上也得，你就去了嘛吧。简单理解，都会签约的，要是还是拉过来，人家就给你打。
2: 别做那事，先出去，明天我再过来接一下。
3: 啊，可以呢，最好的机会。
2: 소소해보네
3: 쟤는 나도 좀 얘기만 해봐 좀 얘기만 해 나도 맨 처음 오세요 고가도 하며 봐
2: 나 같이 그려 내 주변에 봐 고대 기업스에 봐 고대 라고 소체나 저 같이 죽었다 더더 기업스 주네 기업에 샤무 여러 뺏어 앞에
3: 다 그래 줘 그래 줘
4: 뺏어 하세요 소소해 오면 여기 줘
2: 아니 나 같이 꼬부 입에 나 우리 조심
4: 조심

0: 토종아 집주 목부리
1: 아니
0: 디 차자샤 트링세 돈돈은 쓰지거든 김수 표명 나자 힘시라오리
1: 徐安, 멘즈고두, 라는신기, 캐브디제고기, 멘즈시라도, 댄데, 캐사망고르지, 是吧?
0: 아주 风月同志, 너 뭐지 고르다, 돈도 세가죠.

0: 교수나다 교수나 아 교수나다 치마 교수나다 교수나다 교수나
1: 아 교수나다 내가 더 좀 봐 어디로 좀 세 그룹에 단다 줄 줘봐 차도
2: 얘랑 느껴서
1: 장다 저거 가려 그래
3: 류학 마친소
2: 可把前面好过么久？
1: 看到我现在身体冷么多？没得爸爸身体冷也是的，我女朋友讲，玉米子面子可是不过意思，没得爸爸女儿些个亲呢，肯定吃不了。
2: 我的年纪，没了这肚皮呢，刘海是年纪吃不拉你许多。
1: 刘海两百要买嘞。 하톤 팔로지 무제고 지지. 탄도 유미즈 컨트리 지구나. 소주. 야미는 언니 법 주지 마대 법지 로초.
2: 어. 디데 큰 용마시. 탄도 페도 충분히 케시 팔로지 민 라스 버다. 탄도 유미즈 코체티데 여지. 지마 배워 뭐 주는. 무에 기부제 투지. 고.
1: 我得挂住你了。
2: 毕竟是年纪。毕竟嘞，
1: 钱能养不起，毕竟家乡不送咱。俺让你那么早什么都买去，你要么毕竟的要得。俺毕竟猪牛妹。俺猪牛妹。呵，你这说我提个什么什么酒？毕竟嘞，给不起我吃的多。
2: 我呢？
1: 嗯。
2: 钱毕竟卡里有的。
1: 那么的个么？他多。
2: 八十多岁啊，大概是应的。
4: 这几个，你都晓得，俺听这次天忙个用用雨，给我笑。你可把钱不嘞？同样没不肯认识钱不嘞？阿姐，他同俺大哥儿去天顺，你我肯认识的。光在那做前面把这个星期见面也说的，单单工资多啊。
5: 今天去那什么都吧，你还找我？明天那个你只当追起的，咋就是我没都是你？俺以前没说，天天让俺去当团队，控制些吧，俺以前也。让俺找学的，今天要表达你哪一边？
4: 你要表达，还是哪个？俺是明白的。天顺。
5: 年底地铁了，他难不去我嘞。俺同学嘞，他得啦，新手给我们随便一次的。他老钱，他让蜂蛹虫子来到这么多队。主任高了，俺们听这孙女阿姨，那个多不起眼，三个蜂蛹虫子那天孙女阿姨，听这孙女阿姨，俺也是没。情绪俺们休息的，俺还是重点的休息情绪的，哪晓得？也休了嘛嘞。主任高了，情绪俺们休息的，看那个蛮幸福嘛，对不？
6: 青山前面那个地主，也都难上他这样有，听他说起么子这远海都，长寿安皇之垃圾，他都弄点什么吧的。

0: 인제 시에 재배시겠다. 시에 디니인두 샘기부 큐니미도 랑게 투쿠르시다 나와기부 치료다.
1: 봐봐. 아. 学安, 赵秀娟님도 표현진지에 가셨으면 부윤나?
0: 아, 지. 다시 더 저마리. 수님도 표현해봐. 学安谈的 최준이先不是 야채오마리
1: 최준이先 비내기 가능한의 친기
0: 딩지 바베카르 뉴엔다 레알꼬유나 기니 디끄리 레알꼬유메나 장게 우수이겸네 퀸이 디끄마리
1: 삼로 근데스타네 네큰 코미도 나 자쇼 젠스니디레 껴 하르도
0: 닝지 라게 오네 싱금이도 미세니디 삼갸체스 타오레 드레 바베데나 왕판 연스니디다 도망스제 고급세제 라 종유르 오 따다레 종유르 이지라 개하저가지
1: 혹시 나 왕판연 차가 저거 삼대유
2: 야, 링지. 랑가 차가 요바.
1: 랑 차가 요비.
2: 나 차가. 내가 유베. 부르시아가 줘.
1: 아, 뭐 다 신지 봐. 나 랑 스슈 텔러. 계속 쳐야 치유.
2: 스슈 텔러.
1: 면제 전에 네가 할 수 없지 아.
2: 장게 쉬어한 첩제게 치워봐. 장, 저 쉬어한 구대님배.
1: 구희.
2: 얘랑 삼시 토기. 이내 퇴다디.
1: 장게 아 셉시다. 계속 저 쉬어한 신비인어. 너 가서 주제.
2: 저러. 로제 수비네. 장게 구님배.
1: 고기 가다 저가 먹었으면 레베시고 고대이
2: 로티치 기급네 디테일로 처음에 체배가리 신배 특례 진수차디 신령원소 주주차로 주주차디 수입리 내튼디 탁주차 카츠구이토리
1: 알레 장게스너 규정마치바 저샤 로야 용스비
2: 마레 마레
1: 알레 쳔노 심베인 간다 로세 수지지바
2: 디 수치게 셰스틱 말이 이내 조글랜 셉시게 그리
1: 아레 영아 하화스 야주 아방예
2: 링즈 니 제베 탭대베
1: 대비 대비
2: 링즈 总기 경찰신이 请求 두고
1: 님지가 대대제 总有人 경찰시에도리성기 재능아 죽인다
2: 니머스게요
0: 어디 진수안 니랑 지메다 슈바 경고지유 겐초라 카상키랑 그 박자셔서 터지나 어디 딘데 정말 마도다 마도다지 니 박자셔서 가서 그래 랑 재단 지브르다 니 도스더듀 rāng shūng sīm chāng lā, lō tōp chē wā tō, ngā mī tīng chīl kā pū yu.
3: Gēn chū lā, kī rāng kī, ngā ngō yī kīng kū tū gī lā.
0: Rāng zhāo chū chū yu mā rā bē. Mā nī kā yō chē shā sī ngē tī rā bā. Tō yu dā, kī rāng nī, jīng nī lā kē yu ngē dā, jīng nī bā mū rī shā, kōp kī yu lā, kī nī nyam tō sō mā yā khā rī yī nā. Gezi chiya zi yu, men zi nyu zong chiya liya gdi na la, kini shubi. Chena shu da, kini samlu kharkwa zio. Gen chula, tun zi tuzang genlin cheb ne song, nganzu xingba choko da gilgi, ina nguib te la gange du. Nabe gub la, men nyugri la, yana zi lu da sun nyugri ba, tana kimzana la rei nyugri ba. 디도 강에 체기 안주 고디락 좀 챕케메 소소 뉴슐 된제 용보서 그유 让给谢吧，给我们再多。请学啊，让给谢不谢啊？堂堂安坐，确实变着做我些个药人。从说看，管不上账，点不点账大？养了俺总是个人，你看是嘞，手卡里都没打，得不听做。你呢，确实是，天天几个月都过日，对俺这堂的细菌大，明天啥情不听做，点不点账是个人。前张他里，记得就该听做他就写的，听个细菌是要的。 他现在俺就行吧，让大王家要嘛的呗。嗯，卡里王家杨家继续的，让大王家。让大王家，嗯，也不现实。年三十大毕业，特别是了年纪，他爹这些的做，说不就给你，新白事就后当过给。他个嘞，俺就说是女婿的定个月，检出来。 俺这面子过节装逼呢，没这么给要嘛是不？听他给也可以呢。一年挺大的，吹多钱，一百空间不是？俺们这些人嘛的，见出了，看那送车的，年收入的给工人们的兄弟可是白了，难大么个？你工人们需求，一年让三毛车就一百钱过的，几钱呢？给我听到可不是？几钱呢？
4: Logik yang yang kau kiri, saya tu tengok mata. Kau ni sini yang aku cuci, ni tu hak kau berubah. Di sini, yang dia cium cium bersih sih cium kau dah. Tak kiri.

0: 이 클리나
1: 봐봐
0: 아
1: 탕아 지만의 그제 지구래 가 아시다 자아요 섬기
0: 아 제게 뒤 갔어 그래 아 아제 자아요 갔어 그래 균게 재미해봐 때문에 당하지 아제 자아요 갔어 그래 爸爸很多钱嘛，早帮他得表求了生意。
1: 근데 쟤네 爸爸没事别说，让来多把力嘛的。爸爸，哦，爸爸对对的。我做啥当当的，给个烟。用啊用啊。也行嘛，爸爸让睡觉。用啊用啊用啊。爸爸辛苦我。
0: 밥에 싱그유 밥을 넣어도 지보다 숨쉬 유인해라 가보지유 야 다만 무시 와야
1: 밥아
0: 오 밥을 대유다
1: 밥을 넣어디게나 가래시라 가서 지금 아래 주마소 이내 다리 놀린 예식부짐쳐
0: 밥이 이지유 이지유
1: 용아
0: 야 니 자도 없어 야야 쏴 야 다 쏴시
1: 봐봐 야
0: 어 나 매매 밥 세차 뭐 라서
2: 嗯，听不懂哎。嗯嗯，听不懂。才能忙耍啊。何力气，何力气姐。哎。阿五幺零，阿五幺零，阿五幺零。啊。
3: 阿五幺零，当上有的。
2: 看
3: 嘞。啊，丁真是爷，人家创台个欧满山的总经理的军人，教学俺个学习的杨家坚信不下下。
2: 好嘞。
3: 明仔的个，刘海个特定诊所前不的是个多啊？俺俺做明仔搞不的个，刘海个牛个要了吧？爹妈在俺做刘海的古呗，明仔出国托的，看他俺俺做所说的明白，人家过嘛了呗。
2: 嗯。
4: 叫个郭德拉总先把这个马的事都干。好嘞。哈哈哈哈哈。人家。对的，对的。可就嘛，你也是个多啊，俺这不会请个个两个七个嘛。
2: 行行行行。
4: 穷人他爸一路村店的这事，郭德拉总前面想不要你要人。
2: 行行行行。
4: 他可让我。
5: 那老爹是，阿母，阿爹，阿爹，阿母，阿母，阿母，小杨哥快要到了，南山老师了，等等他要嘛的，哎呀，我出去哒，有，哎呀，有了，我让这不宁静嘛这边，他们都别急，都会是让通过一件事，你让那些有的，学了那嘴让他还钱呢，让那老百姓们。 饺子菜俺煮没呗，饺子韭菜。

0: 같이 했어.
1: 어구 텐수가 뒤는 계시 니 셰니 두게.
0: 텐수 셰바 가려래. 니 셰는 닥섬기. 잔나마리 인지유. 쇼제. 잔나마리 인고 섬기. 상가 나 야구 셰부 텐조. 니 셰는 니유. 나 좀갈 주디. 상가 안회는 나 접가 용부 좀. 구직 뒤는 친제. 니 셰도 계시 시다 셰샤. 나 메디. 모다 바바 따도 다 그럽 셰부지. 텐수 니 셰는 니대유.
1: 차차차비
0: 예셰바뉴다 카산 장안회로드 오네제나 장대로친삼주 이내 용야민도 티드용원서 풍용거초와 킨주포유능시매바 장대대나 독통글삼제 니되슬음에 이내 당다적마지 안주총조 도제기압치사유배마세 초와 니리시 차주구도구 쇼쇼 장나마린 고슴기 대바 유배
1: 진슈다 장경아 매치 여우치르베
0: 제과중 제과중 러초
2: 莫，虽然我年纪了有点，我已经是大天就啦。我一个天大爷，看着考古水门的三九，
3: 考古水门球，冯远冲子你也会喜不记得，咱们那个一年干啥事下，你最那边记了，咱们俺子哪里用？我你从说我运气是年里三九，一年看着我你了大概有什么大熊啊？莫个新规天大去接，我们开些是年苦没球。
2: 车子，等是快点穷，学员给引起特别单节，冲没去，我这都便宜些。
1: 这回事，引起这回事，
2: 让三木路当的，每次我让走路的，引起车不是，控制强大的可怕用个这，是吧？小姐，他是给你，都是让他用要的。
1: 我穷，隔壁。
4: 啥呀东亚面皮，学员给你爬力气，我是给这三米。
2: 胡子，你姐都我。小姐，带去你去买些，各都车队最是门前些，给让你听到的，上路当边啊。
4: 么？
2: 就叫个，你们看现在的阿家小娟那马铃的意思？那咱呢，就叫阿些吃不哒。胡子。
1: 我那天真是个多个，
2: 啊，答应的特别合适。小姐，莫了唱过戏的，让了孙子看了一眼，啊。

0: чинь жибри. Жибрта.
1: Шеда.
2: Ама.
1: Ама.
2: Ама.
1: Ама.
2: Ама.
1: Ты да сули до.
2: Ама.
1: Я, пацы. Ама.
2: Ама.
1: Ама. Хачи ю а. Жан ся мго. Жан сунь ба.
2: Ама, хачи зо.
1: Хо, цы. Шоу чен жи ду. Na yu ji me bi lo ya chen ge du ge.
2: Ama, di ka si ri a.
1: Ka si ri, rang ge shu da ka si ri. Rang nang de dian dui da du ge, dian dui du ge a. Qin le bang qiang ge ji, na le dian yi du yu ge ma shi. Rang yu, yu qi.
2: Ama,
1: dian mo, yu. Dian mo yu qi.
2: Yu. Dian no xia, na qi le dian dui, da kuan shi am na shi da chen ge.
1: Na chen ge, chen huo ya min du. Ha zi,
2: ama. 아자 아마 가제비
1: 쥐아 아마 쓰스마치아 장친다 최상체비 장내 줄함내소 아무 권다니 먹고 제 심자시라치기 경장나네 고들랑 송신이 심부터 슬럽다가 나다 보고 봐봐 람사랑 세하 교수기 만조의 심자라 중아 권달 당지 뒤지 쳇다가 장로레 삼제 람사다가 주기 다이는 응응이게 아메미에 롱바
3: 아자 다디 응아졸리 뭐여 응니 로용과 삼초 이네 시주 호르마 단자 나 로용비나 능미 탁쇼 징주치 그 삼초 탄데 게르 미에메자 람산 나 로용비 아자 슈주 아마 럽시다 디모란 렘부메 렘부 참은 아유
4: 링지 산 도스토냐인베
1: 도스르마 톰베스르스도
4: 나저야라르토비도 링제 미얄게조드 추마사규디체브리 랑아저총데기 쩐다제 쏘자 존레손 레후타체 총데 스시존에 채울다 아야 두서게시 아
2: 엄마 엄마 녜 너브리 나 야체는 용어도게 다냐 칸저 채우래 아 엄마, 엄마, 나 치료 도 가수 양고 주네. 근데 시민도 나 나다. 근데 시다 천주. 그래서 이제 이거 고민 그냥 저래. 님도 누구 통글이 삼주.
1: 엄마, 소중한 타르군의 로용시. 그래서 쉬다. 멋있는 쉬한 안주 난 친친다. 소중한 로렘네 채. 탄도 축하하는 돈 그지. 아무나 쓰는 거 수요도게. 예, 깨지 마셔야 돼. 미신다게 마시네. 랑게 세싱으로 봐. 된저 차차하지 봐. 민로여는 다가 죽어지. 지. 차차하지. 이내가 저 저차 밀어도 헤저스 띵으라. 랑슈다. 랑타도 나마 죽으지. 딘저스 민녀도 칠로치. 포라모란시 냠도세 냠도데 가리소레.
2: 마지.
1: 타도 지저 삼선자. 러스님 만나와 다야 요 마시. 이내 미즈 랑 하스도.
2: 俺就照常的开始的啊让俺们叫养活去年是的你嘴让个有了老林开始去到年少你来个听着前女人的没吧咱们这些呢俺写我也没读人让的行嘛是让的行没咋对的咱们三粗罗勇疼多你们看看我干了请选爱吃的过三票你没吧切票吧他那时候咱们这些年的嘴他写嘛的有些还是现在写出也没去
1: 我最没看卡图嘛是，
2: 你也没看卡图嘛的，我情绪跟他妈注意。还是，我情绪跟他妈注意，我你一千是给你。让上心跟他妈注意是哎。咦，你安排些吧，那我当嘛是。昆子让卡个时间，把心中的钱都散不去。
3: 你还可以。嗯。控制什么这轮过的？让那妈去呢？多管累些，都不通过这三不是。
2: 钱让谁打？让给。妹子进啊，别的也好吃都不多哎。
3: 可是个月。让那妈有呢，俺是有一百十个，让多管累个嘛是。
2: 俺一起给。 让西点啊，搞不有。
3: 小姐，我江大爷不成大的，怕是江那赶面着送给。
2: 卡的，让西个多哎。
3: 听这能用过吗？这个，西个面多。老姐子进来了，心里挺急落头不是？让给萝卜多阿妈，你那妈住个意思了呢？年前呢，让阿妈点点没记不起个人，钱上怕是江姐。地瓜的钱能赶面着送给。
2: 年还过月，可这钱会没心思。
5: 呀呀呀！阿拉东西，叫俺屋里东土米多。
3: 儿子，不叫阿拉么都你说嘞？几个东西，几个人的？爹说说哪里边说去啊？
5: 阿子，你东西的。
3: 阿子，几个东的阿子，你的。儿子，领证，快去吧啊！方用个有人不够送啊？
5: 领证。
1: 然后想用吧。
5: 俺哦。
3: 可是呀。
5: 你让铁块些去哟。路遥的，米子大，拉香鸡，米多去不？
1: 别给学的。
3: 呀，林志，让多多住个多啊。方云，别出去了。呀，对的，对的，也是我妈的。我来天才是多。
5: 林志了，米子大拉米着。
3: 天才要妈的，你让去，去让你日娃要的。
5: 你过去没送？
3: 啊，这起码可留心个嘞。呀，通的。忙死通啊！
6: 啊，爹哩爹哩，也是的。
3: 好嘞。
6: 哦，可留意的，花钱不打。
7: 啊，这简单啦。啊，这点这么送的。
6: 可留意的，可留
7: 意的。是的，是的，钱都是拿的。
6: 啊，爹哩爹。
7: 啊啊，这是这是，都是爹不拿去。
6: 对的，对的，嗯，对的对的。
7: 啊，这你们送两岁了，从小骨头皮去，用啊用啊用啊，难打么个？啊是的，你们多岁吃个皮的啊？好呀，好，拜拜啦，小啊。
6: 呀，香港了，可把给我预备。哦，
7: 选是吧？我让你们投吧。有点过轻松啊！
3: 大哥的，刘海，让小伙伴儿多啊！
7: 好子，看这道，从快言语，落进了卷帘看水鱼。
3: 卷帘是干的？
7: 从你有不是鱼？
6: 哦，怕担不到，做看水鱼没吃过的。
3: 阿嘞，第二还可以，他那刚过做鱼，前上的老郑是干用米的。
7: 老郑哎，老郑要不你去也见识过了吧？这次别交给监控我的，给他调用的交替器。我打算让牛开的玉米，米了要我接了不啦？别上小马达，快点来！我偷偷操起监控鱼，节省米多。
6: 哟，你
3: 刘海挺真强了。
6: 车子，创新不得，把把香港打算给我的，强过的。
3: 我这挺真强了。叫陈国贤呢？天做的，俺就怕了黑白钱不多啊。
6: 해봐해봐하고왔네
3: 어
6: 대체이너강해토는치슈엽심거리어말해만말해어네대체승매네저녁에제승부고르스유
3: 하지지
6: 봐어제승부고유너대주거리是吧杨雪
3: 아
6: 어네라러샤야주유어라러대주여리이내쇼준라님도어니무게제소화교부시게주는용금하시바
3: 하네저
6: 아
3: 강과다라고여장용부거리를사쳐오르바로대부시니쇼준소화교부시게주마리
6: 제라러심슈디유기리강과라고여부장배용부사투마다니랑게심슈자매슈아大把光占了半只眼的做嘞，干了要的。
8: 小安，
3: 嗯，
8: 哦，小军妹妹，我带咱阿家个舅母去，搁这里三批青年记者，让他们用个人啥的，青年家也是多的。哦，俺们那去让个唐松啊，看见嘛些不怎么的，我带咱阿家个，怎么子还睡大呢？哦。 팽이 도움도 장거 쇼전로 삼시 마체니 아무어 겐고 선자 삼의 어제 단
3: 디제스니 저랑게 싱마리 나다 쇼전로 강에 망고시라 쳇초 어 단다 니에스나 모란 유라 모랑스나 나 여리
8: 제제 디니 싱구 덴데 여리 이네 찬스기 초와게 사디 스나 휩상과 지금 왔다 또 사고르버 메즈게 오르버 디야 니에셰빈다 마키 줄룸바 두뉴메 이네 두뉴이베미 나셰주 키줄룸바 더도 교십 주입자
3: 다그리
8: 제자 전 세우주의 비교 두고 통은 라한 승배

0: 와제 얘랑 어 거래시 되고 같이
1: 영화
0: 자 럽중 채우 있어도 쉬다 대 어디를 대
2: 링지 저쪽에 심딩 이제 시작해줘 진짜 아스 얘네 할래야 갈도 아 신부터 해줘야지 신부도 비하면 또 신금이 해봐 아니 총대네 냠도 시부지 컵도 근처에 유매 니 신금 말해봐 아 딜레랑 방연다 저와 망치다 니소 링레 유배 마체 당다 좋네 소경 제약이 레시브 손장 둘럼 체부 열어봐 니 채나 장 방연가 남아줘 제마 초 깊상지 개야 용지 니 지세야디 메세트 지르다 장게 삼부 야구자 돈 다 야구 청소 진짜 안 신상 지치는 기능에 초샤 인기리
0: 진달라 차식이 여로
3: 여기도
0: 그다 너랑 오지 쳐 진다디 총 치부기 오다 칭아 메제 총기 오지 류하다 메즈레 누키레 멍구지 어 진다 고한다 냠레 진도 여지 류하 차샤노 롭지스디 어 기지치가 여버디 펜토 여마지 미즈 냠레 큐니 지금이로
2: 가리는 류하 장 면서 야고 오므르 배.
0: 마시. 선주고리. 미즈 류하팅 미즈 대부족이 명이 뭐 하고 자. 냠매 제배 지로. 총디 포그 승부었다.
2: 아래. 진짜 이미지. 총배님이 근데 저래.
0: 총배디 롱업 주스지. 고차고 줬다. 연태 어조리. 카다 제로 배도 이리.
2: 아래. 뭐지? 류하. 장 총겹지. 면서만 고통이 어리라. 面子啥情报忙不通你了的 一年从刚上面过江干了 强求个谁的谁不 多个意思这样可以呢啊
0: 你得好好谈谁的吧 脾气给了谁的谁不 黄不好的 你让他笑 铁下强求谁的谁不 黄得不及拍下 铁地你惹过我嘛的
2: 铁心安谁的谁不有呢
4: 让上过什么下去 没上面学听个的
0: 一年没吧 强求谁的谁不拍下 三年提谁的谁不没吧 톰대야 가도 차도
2: 어 기니도 좋고 니 송부대 계시 가정고
0: 아주 좋 정말해 좋아 계시 가르치니 라가 손이 신말이 류하가 롭지스 계시 시지 쳇게 다 정말 어
2: 나 계시 시야 가지고
0: 예
2: 되고 아
0: 아주 좋아 좋아
4: 잼도 치고리 구부수 니토는 속고 차도 하나니 야고시다도
2: 다니 네바토 키기 감도 네베 신비기 동부시 제발도 준비 추기 키난냠도 요원네바 네나삼 자와 사워도 담도지 로마 춘진기습도 제발도 롱부 당외세 장자 편주 참지 쉬월치 원디 미순지 시기장 장자 담네 고민

0: 총부대 고든체 계시 랑게 잡라 제비나 녀랄마 제비체 태가 총부대 제기 제비 미주 켈린 송아
1: 다녀마 지금 겪어 중아 라우디 니 냐저 교관주 디네야 템다 직부르바 디데주노 미데레 선체모 없지
0: 다그리
1: 류화 라네 경도와 이네 장게 스르세 답신 그이베
0: 장초 그룹 기드네 신예 매바
1: 말이 디 르게 조르베
0: 르게 조고주 만주비게 스르세 가사갈 끼고래 담마 저 가라래 주바 류화 나도 되지 되다 장게 미래 코딘 제도 두게 계속 코딘 제도 구요나 남산 굉장히 샤가죠
2: 야, 아님 도시다.
0: 가지가.
2: 나라니 알아도스 동가죠.
0: 저랑 죽음배.
1: 이 긴이 주시.
2: 라셉 램시.
1: 저는 영화 긴이 주시. 얘 또한테 세워요.

0: 장부 도와. 와야.
1: 너도 그랬어 그래.
0: 그랬어 그래. 럭세시아나. 지다가 양경군들 법섭결이.
1: 알레고다. 나 세센 지 그래.
0: 서. 지규야. 나다 쇼체 팔아 로니 슐락스 제도유. 니엠랑 고데비. 이데랑게 포스마. 야. 알아도시.
1: 띵아 도메. 퍼블리스 쓰레. 사장 씨제. 초님도 예쁘메디. 규링고 고멜 토요 말이. 셈부트메르 더 규리. 니에심날 쇼제유. 쇼정 셈난 아요리.
0: 처음에 셈 먹어. 쇼준 셈나 영예수유메. 니 셈싱규유. 니 쇼준 디기 대비 소화시대 토바. 라게 대 토브도게. 도다에모도 가시규유. 쇼준 도토는 아긴민도.
1: 디기 대비 소화스 근데 질스그래. 려하이 니랑 셈. 나다 쇼준 비징을 벼르 배겁라. 도부통쇼. 아. 도부시라통쇼. 파리지. 체가 그제 셈기. 이내 셈바 기부 싫어하죠. 그래질 디기대 몇 소화스 그래. 캉바스 아바 엽점게 디기대 몇 소화스 그래. 랑 소재날 취약 가리면 이 하고스. 랑 그 소화야 부디 안 엄스 겹지. 니아빠 좀 주고 얼 봐. 아. 높장 보고 있다. 나 친구 안 게. 로다 제 차배시고 타규협 제도그리 이측도게 다들 안하는 심해 이래지마 쇼지연라 장애 제역사야 초하리 하그스 니에 제토바 덥줄 하그스 제토바 이측도게
0: 진샤 지샤 오늘 섬유래 됐어 팀장여 삼삼아 중아 니에 한자쇼
1: 알레고다 마셔다 上厕所的
0: 呀清泉让给他的鞋被给的送不来不说鞋嘛是你所有的让女婿破旧衣呢军堂公姐电鱼不起的听着球呢让给鞋被给家一起写手
1: 레리 이직도게 레르다 마다 슈제 사다 경러지 좋아 이는 언니 님도 시비야 좀 돼 레리 장로 되지 니 슈제 동통 좀 말해 니 뭐라 초기부지 게요 지기 이직도게 언니 지기 하는 용도게 아 刘海，你让车去，金属面子要不给？
0: 要不？
1: 钱能安全不？面子送几块？
0: 给不？
1: 用不忙不热个呗？
0: 是啊，面子多是的，大家要买的。
1: 钱能卡住个嘞？你要卡住钱呢？让给你个嘞？
0: 给不起多，让给不起多余呗。
1: 刘海，哪怕罗杰从村上面子都不注意，要么去东流村了，让给杜哥。
0: 用啊，要么去东流村了，俺来杜哥要求。
1: 卡点钱两笔的，
0: 快进来。娘个笑，这里钱不藏，小军钱堆，让卡了钱堆呢，得个得个去。小兄们，进去吧。
2: 야야야 겨라
3: 라 심스시야 그 바동 가신 바 아죠
2: 가사 니다 님도 너스 개치기 말이
3: 류화님도 에
2: 年长些哦。
3: 他的阿拉的都人吃松啊！叫人亲戚学俺了，若不去阿是乐不赢不？
2: 有的，俺人多钱不赢？阿是，但没钱是不？嘿，爹妈在婚姻前把那金猪锁了都，伢看看有啥钱不？婚姻给写的个不？叫人人多没呗？婚姻干啥事？人多干啥事？人好干啥事？ 刘海个人搞起个有的，然后还过了不？阿姐，伢的小姐。刘海个还过个，今年这个嘛的三多啊，老马对不起，学校了哦，初考不是连多啊，伢那小，刘海个从小记得老几个写不得，从这个嘛的，学校记不得个，给是你小姐从这个写，刘海还上下，记了俺很多哦，然后没得大钱给呢。
3: 哦，都通不，明都是个，起码全国下巴撒。我那弟弟是个多乖，
2: 用我去。
3: 钱你给他请。
2: 嘿嘿，还是我的哦，对了，他让伢请我来，去了就，你也让我请，要去去去。
3: 用啊。小菊，咱们两个单呗。阿妈，学俺个你，我那连着些啥都，先忙到他人工听见呢，我你可把头热。
4: 没信个你，你们到都是他娘不依。谈的，咱们都等的，三百几不热死都。雪安是你不顾的，没染的，养活多。从俺爷爷那大药嘛是，
3: 俺们让给从俺爷爷没三百三过去才有的事都。阿姐，刘海养活多个，前几年也他去多。刘海，对，今年那大药嘛是，刚才退了，去了养人。
4: 听这的钱用，
5: 看他阿妈，俺学堂大几个人，俺你我那连着读。从俺阶段连着去玩大也要嘛的，自动的，到过去嘛什么？冯云创造些对的，要我还最有事呢，看他创啥些，情绪安全不还最有事呢，看他行不着不？看来你这个月呢，从俺给不是给俺用过这边啊？刘海这对的，没些哦，听这些是吧？一年。
3: 钱给养活些啥多啊？没些呢，刘海那吃他个月子，俺老爹用啊。阿妈，风云重组，他的年妈的，缺的这个没多，用多些钱多啊？地宽了，学俺个人，毕竟是几千亩生的，爹阿们两个还苦着不？俺人毕竟落不进那，落不进去嘛，你们看些钱不？看完电子，顶这是送个多啊？俺这行不进嘛呢？
4: 多娘，俺俩养狗没吧？从俺给不起，给俺用过的生意。哼，创始机关呢，更多挣嘛的。咱从俺给不的监督没事，到我那全部是呗。啊，俺俩做的更多还最著名的，丰源创作，可对顶这球子。
3: 阿妈，学俺给俺，俺们啥刘海给我了，我不要嘛是，俺他人过那马当对要嘛是自己，顶这是呗。
4: 钱顶这钱，俺就你们都趴着，你们到时候也求人，要我对不对？
5: 好子，让俺说呀，俺来看事情的人，等到俺钱都说是他通了呗，他还让我。
4: 阿妈，大钱呐，俺你听到了，没存钱不是吧？啊，子，让给顶这钱呢，俺刘海了，当点心没多，让俺那里没多，刘海给养生俺大概来去，等到两个开始有点钱的。
3: 立马再让俺妈爹着死多，让给顶这钱呢，俺当点心个是呗？
4: 阿妈，看到俺女听到了没有听钱的是吧？现在了，是不是穷嘛是？阿姐，让人呢？是不让你多？哎，
3: 这个可就是呢，俺阿们让给婆婆人。
4: 阿姐。
6: 刘海，大瓜车冻结的能中送还是诸多？
7: 那我当然要买的。他那说给百草轩的天气下雨。是呗。嗯。你看那你天气。嗯。老孙能睡了百草轩的，从跑去买不起呗。
6: 要不起么的？
7: 该怎么工作嘛什么？创业不的，是个得不得正嘛的。 朋友钱不够嘞，人民币也用嘛嘞，看咱就创作，没啥么入入手机，你们多少嘞？
6: 年薪个月，
7: 我都是在看上头嘞。
0: rang dode chik tyoda gem ge du shena chabush du
2: kharje do
0: ngamta la nyer shigi yini shi chadu os du kasani zula du jor nyer phoda song tipo ge ge chada hari bai za shyeong tyoda di rang ge jup tur sam sam chu du sa du jang go oze oya rani ge chon lam ju me da xiao xuan le cuo ge ge ye yu me di rang ge me zhe kan zhe de me de yu ri
2: ta ge ri luo di bu xi
0: 秀秀俺也不多说话结呗是过年轻的个嘛嘞嗯你们俩准备用手秀秀俺没看啥嘞哼卡些多才多免责过了哈马国比呢让接起给你的听到大伯过让爹起来用嘛嘞听到你的脸骨用啊
4: 都叫是不是去啊哦哦能当面对阿妈可以的哦哦能当面那他们你叫过啊哦哦可以的有哎呀张学习能当面对学安哦秀娟让你们都踏上过主年时给你几万年从阳间归来哦我对不起 你也没让你吃不下去都怪我来不及给你俺只能那么用别说过都不叫你疼死我们秀娟让那么亲自你别给错要解决了我来你可最重做点对让给徒步归结心卡最烂了吧啊但今晚呢莫大爸爸看了念不起了快去给雪安让给忙子君了我谢谢妈妈能当不过
5: 阿姐阿妈打到起了哪个脸上让你乱给你的小姐能打不过妈打不过宝贝有这么落地不起让一说就是我讲起了让打到起面学安有子我还落地死打救再救姐
6: 注意的
5: 救
6: 注意的阿妈

미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쩐쩐모모 리인티규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도인디엔 방가라그규 남팡규지 계산례도 서두点 디가르니 규럽사비에 윤종 사르바인 윤종 사르비에 벽이 미리카기 미모남 둔디타 야즈인비에 규럽기 녀가 잠요라 중화 미리 지둔소비에 두시 체린토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당에 예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개비 변정 사비 벽이 퇴응을 타 참비 뒤지 내비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튼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지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슈는 개비 변정 사비 지도 点别 벽이 주진 띵여태 겐강기 멍시 등부주와타 사두 겐강부류 초두성종의 숭능겜미 계급이 겐강시에비에 토가 서둔체주로 숭능겜미 변종사비에 탄삼도띵타 허승사띵기 지지루양주여태 조용리 탄삼띵링타 탄삼사띵 탄삼타계지기 누구체지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후다 제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부 사바라 슈 그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지 点别 지조 링루기 변종 사바 등지 베드 후다 제규이

팅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주 충유 짱무시인 충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식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 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지